0: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짐을 배우죠. 겸손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또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이키십니다. 마치 거센 바람을 견딘 나무가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시련을 통과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죠. 그러기에 힘든 순간마다 불평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빚어가시는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물과 인내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고난 속에서 겸손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해지길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요. 또 우리의 육체는 좀 어려울지라도요. 우리의 영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사랑이 뜨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출첵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출첵은요, 주님과 함께 또이 시간을 걸어가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 고난 속에서 겸손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과 이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주님의 손입니다. 네, 주님의 손. 좀 긴가요? 주님의 손. 네 글자. 네요. 주님의 손에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아니면은 주님 손도 괜찮아요. 주님의 손 또는 주님 손. 이렇게 세 글자도 좋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181번님, 안녕하세요. 화요일, 네, 화이팅 하세요라고요. 이 하루를 엽니다. 라고, 가사를 아마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곡의 또 정확한 제목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찾아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제목을 한번 우리 6181번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8784번님, 샬롬, 출근 전에 차 안에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어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오늘 비 소식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셨는데 이 곡도 네 저희가 다음에 네 곡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요 좀 화창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은 되지만 비 소식은 없네요. 네 우리의 영적인 부분 그 목마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목마른 내용이 주님의 또 성령의 담비로 네 적셔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손, 주님의 손, 뭐세 글자, 네 글자 상관없고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1595번님, 아멘 하셨어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길, 주님 손꼭 잡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의 드란 1부, 주님의 손, 주님 손, 요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687번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본 사는, 오늘은 3본에 사는? 맞나요? 남동생의 생일인데요. 축하해 주세요. 야곱의 축복 신청합니다.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동생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 야곱의 축복도 네,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2667번님, 이번 주 빠짐없이 출첵하면 개근상 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매일매일 거의 이제 한 6개월 이상, 네, 이렇게 좀 출첵을 하셔야지만, 좀 개근을 했다. 그렇게 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거의 1년 365일, 물론 뭐 토주일은 방송이 없지만요. 그렇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또 거의 출첵해 주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조금만 더 한번 시간이 좀더 길게 네,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6개월 이상은 해주셔야지만 개근상은 좀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우리 이 667번님 정말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그죠? 한 주간도 빠짐없이 출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또 7월 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7번님, 샬롬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항상 이 시간 걸어가며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손잡고 걷는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주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덥지만 시원한 바람이 있어요. 걷기는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지금의 햇살 저축해서 다시 꺼내보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라고요. 와, 어쩜 이 표현이 정말 사랑스러울까요? 지금의 이 시간, 약간은 덥지만 또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하다, 산책하기 참 좋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 날씨를 햇살을 잘 저축해뒀다가 언제 또 생각나면 다시 꺼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죠?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에 살짝 넣어뒀다가 또 생각나면 다시 꺼내보고 싶은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아우, 참 좋네요. 3923번님께서도 네,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라는 곡 신청하셨고요. 애청자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네, 준비가 되면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같이 걸어갈게 이 곡도 생각나요 라고 1595번님 네,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9717번님 출첵 주님의 손 하셨어요.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우리 9717번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9717번님께는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찬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걸어가게 1595번님의 신청곡부터 함께 하시죠.

네, 조찬미의 같이 걸어갈 길 함께 나눴습니다. 5297번님, 주님 손, 네, 감사합니다라고요. 들어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2312번님도 화요팅 하세요라고 보내신 것 같은데, 네, 뒤에 문자가 글자가 아니라 물음표로 찍혔거든요. 화요팅 맞을까요? 네. 그리고 2607번이, 아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 2607번님, 농담인 거 아시죠? 네. 한 주도 이렇게 빠짐없이, 네, 출첵해 주셔서,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엄지척 제가 해드렸어요. 네. 우리 주님 손 또는 주님의 손에서 출첵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주님 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육안의 82번님 가사만 보내주셨는데 제목을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양이군요. 이곡 지금 함께 나눌게요.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찬양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앞에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준비했어요. 강중현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비 땡땡 하시니라는 찬양이에요. 비 땡땡 하시니. 두 글자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1번 비 준비하시니, 2번 비 예비하시니. 1번은 준비, 2번은 예비입니다.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제목은 그죠, 하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1번 비 준비하시니, 2번 비 예비하시니.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1번 준비, 2번 예비 중에 보내주세요. 이 찬양 들으시면 정답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으시면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보내주고 계시네요. 4687번님의 신청곡 맞으시죠? 네. 6181번님, 또 8784번님. 사랑했더란 대박 하셨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나요? 아침부터라고 하셨는데. 들으시는 분이 행복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또 행복하게 들어주시고요. 아침부터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비 땡땡 하시니 1번 준비, 2번 예비 중에 지금 보내주세요. 강중현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멘. 강중현 씨의 찬양 비 땡땡하시니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이고요. 1번은 준비, 2번은 예비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답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답 잘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이고요. 들으신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6월 16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를 위해 내 삶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영웅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러한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의무감은 영웅심에 의해 실현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삶을 내려놓겠느냐? 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란한 순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오직 단 한 번 휘황찬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 두 번째 영광마저 비우고 다시 악령들로 가득 찬 계곡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33년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는 인간 본성의 행위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마음을 다해 주께 나의 삶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라. 비록 네 주변의 상황들이 너를 방해해도 내게 충성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참 친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그분의 영예가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0: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요거는 81번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충성 이렇게도 인사해 주셨나요?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보내주셨는데요. 강중현 씨의 찬양이었죠. 비 준비가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었어요. 준비입니다. 정답 준비입니다라고요. 많은 분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와, 오늘 새싹분들도 계시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722번님 그리고요. 2041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날마다 단비를 준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셨나요? 오늘들한 2부 시간에서는 찬송가 교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두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 1부 끝곡은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준비했습니다.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1: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0: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인물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의 노아를 낳았으니 무드셀라와 노아는 600년을 함께 살은 것입니다.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무드셀라의 뜻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는 에녹한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의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서에는 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한테 예언해서 천사들 수만 천사들이 와서 주님께서 함께 와서 두 가지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사람을 즉 경건하지 않은 행동 죄와 행동과 경건하지 않은 말 두 가지 행동과 말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에녹이 살았을 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에녹을 300년 동안 그 예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입니다. 자, 에녹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갔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굉장한 뉴스거리고 본받을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신 사람은 에녹이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300년 동안 무드셀라가 에녹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올라간 다음에 무드셀라 그 노아가 났다 그랬죠. 무드셀라가 자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 그랬죠. 즉 그 무드셀라는 노아와 6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60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자기 아버지인 에녹에 대해서 수없이 그 노아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 우리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즉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노아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 그 말이 아니고 흠이 없는 자라 영어로는 blameless 흠이 없어.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 노아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그냥 입은 게 아니에요. 에녹 때문에, 또 무드셀라, 라멕, 그 할아버지들 신앙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노아같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내치료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의 드라 매주 화요일 이부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설한 집사님,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3: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0: 이제 완전체가 됐네요.
3: 아, 그럼요.
0: 네.
3: 기다리셨죠?
0: 기다렸죠.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와, 성령의 바람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화요일 왔더니 찬송가의 교실 하셨어요. 와, 정말 센스 있게 잘 네. 보내주셨습니다. 화요일은 찬송가의 교실이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오프닝 곡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육아는 82번님께서도 찬양사역자 두 분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인사를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3: 아,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3: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많은 분들께서 아마 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선환 집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2: 잘 지냈습니다.
0: 잘 지냈어요. 아니, 오늘 어디 가시나요? 복장이 예사롭지 않아요.
2: 우리 교회 통일 포럼이라고 침례 교단 통일 포럼이 있어가지고 행사에 뭐 이렇게 뭐 탈북민 관련된 뭐 그런 것도 통일 관련된 그런 행사인데 하루 종일 하거든요. 거기 축가 부르러 갑니다.
0: 축가, 오,
3: 와, 역시.
2: 축가, 특송.
0: 특송. 네. 네.

0: 혼자 하시는 거죠.
1: 네.
0: 네.
2: 와.
1: 하나님의 부르심.
0: 아.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0: 와. 어유 진짜 멋진.
2: 네.
0: 네. 우리 빛이 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2: 너무 멋지시네요.
0: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시는데.
2: 네, 저도요. 아.
1: 양복 입었거든요, 여러분.
2: 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0: 아쉬워서 아쉬워요.
2: 네. 네.
1: 우리 권집사님도 요새 살이 좀 빠지신
2: 거예요. 아, 네.
0: 운동하시나 봐요.
2: 네, 아 제가 잠깐 그 한 2주간 미국에 좀 연수가 있어서 네네.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아침마다 러닝 크루가 있어서 러닝을 했거든요.
0: 어머. 많이 빠지 얼굴 살도 그렇고.
2: 그래요?
0: 네, 작아지셨어요.
2: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아쉽네요.
0: 매일 그 2주 동안 러닝을 하신 거예요?
2: 네, 매일 러닝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2: 일단 체력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한국 오면서 한국 와서 또 지금 오늘 2일차 또 러닝 계속
0: 또 하고
2: 있습니다.
0: 계세요?
2: 네,
0: 아침에?
2: 오늘, 네, 아침에.
0: 와,
2: 너무 좋습니다.
0: 아침에 어디 영일 때 뭐 바닷가를 뛰시나요?
2: 네, 저희 집에는 죽천이 가까워서 죽천.
0: 아, 거기도 네. 괜찮아요. 네. 죽천도
2: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1: 참 좋다 그죠?
2: 네. 네. 너무 좋아요.
0: 오, 네. 오, 여유 있게 아침에도
2: 네.
0: 러닝을 하고.
2: 맞습니다.
0: 그 얼굴이 빛이 나시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반짝반짝.
2: 우리 부장님도 안다하세요.
0: 아. 사실 이렇게 또 띄워주잖아요,
2: 네,
0: 그렇죠?
2: 그럼요, 그럼요.
0: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합니다.
2: 네네.
0: 아유, 우리 또 1호 9호의 발동이 걸렸어요, 지금. 선생님. 진짜 됐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라고 들어오셨고,
2: 네.
0: CCM 부르는 모습도 궁금하대요.
1: 그래요?
0: 네.
1: 한번 불러야 되겠네.
2: 네.
0: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도 찬송가 교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가 또 몇 장을 가져오셨을까? 저희가 지금 이제 500장대를 넘었거든요.
2: 네.
0: 네. 네. 오늘 몇 장인가요?
1: 512장입니다.
0: 512장.
1: 네, 천성길을 버리고.
2: 네.
0: 저는 이 찬양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2: 아.
0: 네.
1: 많이 불려지진 네. 않아가지고
2: 네. 네.
1: 오늘도 이 곡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 네.
0: 네. 천성길을 버리고라는 찬송가 512장이고요.
2: 네.
0: 옆에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좀 펼쳐놓으시고 네. 또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검색 가능하니까
1: 네네.
0: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이 찬양 함께 또 배워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함께 들어보시죠.

0: 아멘.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기를 버리고 찬송가 512장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1: 네. 어려워요.
0: 어려워요.
1: 네네. 네.
2: 네, 어려운 이유는 4분의 3박자에서 8분의 12박자로 바뀝니다.
0: 네네.
2: 그러다 보니까 8분의 12의 감각이 퀴즈 하나 낼까요?
0: 아, 어떤 퀴즈? 네네.
2: 긴장하셨죠?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 8분의 12박자는 3박 계열일까요? 4박 계열일까요? 6박 계열일까요?
1: 아,
0: 찍으면 될것 같은데요.
1: 네.
2: 제 스타일 아시면 2번이란 거 알고 계시겠죠?
0: 일단 4박.
2: 4박 계열입니다.
1: 아, 4박 계열이요?
2: 8분의 12박자는
1: 네.
2: 4박자 계열이니까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3개를 한
1: 아,
2: 박으로 3, 4,
1: 네.
2: 12
0: 네네네.
2: 뭐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앞에는 3박인데
1: 네.
2: 4분의 3박자니까 3박 계열인데 뒤에는 4박 계열로 바뀌니까 연박이 좀 심하죠.
0: 네.
2: 연박제 된 게. 그죠?
0: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박자가 좀 제가 들으면서
1: 네.
0: 이게 좀 따라가기 어렵다 생각이
1: 그러니까요. 네,
0: 들었거든요.
1: 맞아요.
2: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멜로디도 좀 어려운데 이
1: 네.
0: 박자까지 따라가려니까
1: 네.
0: 이게 만만치 않은 곡이구나.
1: 오,
0: 처음
1: 맞아요.
0: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우리 159번이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심지어 아주 모르는 곡이면
1: 저도요.
0: 저는 뭐 아주 뭐 극대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심지어 아주 이렇게 상당히
2: 모르면 좋죠. 뭐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죠.
0: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네.
1: 네, 그럼요.
0: 이 찬양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1: 네.
0: 아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찬양 알아요라고요.
1: 네.
0: 6182번님이 수준이
1: 야,
0: 높으시네요.
1: 그러시네요.
2: 이게
1: 네.
2: 심지어
1: 네.
2: 한국 최초의 찬송가에 붙어 들어와 있었어요.
1: 아,
0: 네.
1: 정말요?
2: 수백 쉽게 말해서 수백 년된 거예요.
0: 근데 왜 몰랐을까요? 진짜.
2: 이게 어려우니까.
1: 아, 근데
2: 피디님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너무 높거나
0: 네.
2: 너무 어려우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선곡하시지 않는다.
1: 근데
2: 뭐 그런
1: 곡이
2: 느낌.
1: 엄청 매력 있는 것 같아요.
2: 예, 괜찮은
0: 그렇죠.
1: 곡입니다.
0: 변박의 이분이 그래서 이루고 변박의 코러스에 정신이 없네요. 저희는 코러스 안 가잖아요.
1: 네, 안 갑니다. 코러스.
0: 네,
1: 네,
0: 어렵습니다. 저희는
1: 어렵습니다.
0: 그냥
2: 그냥 부르시면 돼요.
0: 갑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12장 찬송기를 버리고 이찬이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함께 또 옆에 찬송가 펼쳐놓으시고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입니다. 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나오는데 저희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2: 네.
0: 가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자, 우리 권민희 집사님 여기 순서를 한번 돌까요?
1: 네.
0: 네.
1: 찬송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2: 제가 할까요? 2절.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0: 3절입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4절.
1: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항상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2: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송가 512장입니다. 천성기를 버리고 이찬이 함께 불러보려고 하고요. 이 곡은 또 어떤 꽤 오래된

0: 그런 곡인 거 찬양인 것 같아요. 언제
1: 네.
0: 만들어진 곡이고 어떤 또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우리 김철환 집사님 소개해 주시죠.
1: 주제는 어쨌든 선교, 세계 선교나 선교 쪽으로 잡혀져 있고요. 작시하신 분은 1718년에 작시하셨다고 나온

0: 비트의 간단한 멜로디의 노래로 이 시를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맥그라한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곡을 이제 작곡하셨는데, 그분은 남성 중창단을 생각하고 처음에 작곡하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1: 네네.
0: 1883년입니다. 남성 복음 성가집에 처음으로 수록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선교 오신 한국 이름으로 배위량인데, 뭐 베얼드라는 선교사님 부부, 아내리 선교사님 부부인데, 두분다 외국 분이신데, 이분들이 1898년도 한국 찬송 최초의 찬송가 시인 찬성시라고 하는 그 찬송가에 처음으로, 제목은 천당길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1: 그래요.
0: 네.
1: 천당길을 버리고.
0: 하여튼 그렇게 이제 번역하시면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이
1: 네네네.
0: 정도.
1: 좋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11장 천성길을 버리고 이 찬양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2: 맞아요.
1: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발성부터
2: 네.
1: 한번 좀 배워보죠. 네.
0: 좋아요. 오늘은 밑에 아예요, 가운데 미예요. 아예요 하고 우까지 합니다. 시작. 아예요.

0: 연습 좋습니다. 솔솔솔솔솔 파미레도인데
1: 네.
0: 요 저음역 때 한번 하고 이제
1: 네.
0: 고음에서도 한번 하고.
1: 네. 이 발성은 전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이
2: 네.
1: 많이 했던 것 중에서.
0: 네네.
1: 네. 좋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우리 또 권민쌤이 잘하고 계시네요.
0: 이런 식으로
1: 너무
0: 부담을 주시네.
1: 잘하고
2: 네.
1: 계시네요. 진짜 이게 체력이
2: 네.
1: 올라오니까.
2: 아,
1: 그쵸?
2: 네. 확실히 좋은
1: 이게
2: 것
1: 노래
2: 같아요.
1: 부르기도 괜히 편하지
2: 네.
1: 않으세요?
2: 이게 다 근력이 좀 좋아지니까,
1: 네.
2: 이 목소리도 근력이잖아요. 네.
0: 그럼요.
2: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수영 등산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
2: 아, 네.
0: 하시는 분들은
2: 아하.
1: 수영이랑 등산
0: 등산.
1: 추천. 오, 좋네요.
0: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뭐 요가 매트 깔고는 플랭크 하되
2: 네.
0: 호흡을 가득 마신 상태로 멈춘 상태로 플랭크도 하고, 그다음 다리
2: 아.
0: 들기 누워서 이렇게 가슴에 손 올리고 머리 약간 든 상태로 다리를 이렇게 약간씩 들어 올리는데, 이것도 호흡을 가득 마신 상태로
1: 네.
0: 복압을 가득 준힘준 상태로 다리 들기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 추천합니다.
1: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래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2: 네.
1: 체력을 또 이제 같이,
0: 몸이 아끼니까.
1: 네,
2: 아, 그럼요.
1: 아끼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천천히 한번 좀 불러보죠.
0: 그럴까요?
1: 네.
0: 앞에 있는 4분의 3 박자예요. 하나, 둘. 전성기를 버리고 여기까지.

0: 그죠?
1: 아마 중창단이나 성가대에서는 많이 했을 겁니다.
0: 그
1: 이
0: 처음에.
1: 찬송가에서 성가대가 할수 있는 곡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중등부 성가대, 뭐 고등부 성가대 이렇게 성가대가 할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코러스도 나오고
0: 네.
1: 뭐 괜찮게 잘 작곡된 편입니다.
0: 맞아요. 네. 좀 들어보니까, 아,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1: 솔로 한번 그러면 이 자리에서.
0: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72번님, 아, 왜 이분이 안 오시나 했어요. 정지훈님. 이동하는 중에 잠시 출첵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업무하느라 바빴는데요. 여행 다녀와서는 밀린 일 하느라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6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출첵은 못해도 매일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기술직 평가에 이번 주일엔 성가합창제까지 우리 김 집사님도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오늘 목소리 좋으시네요라고
1: 이번 주에
0: 보내셨어요.
1: 성가합창제 있잖아요.
0: 아, 네,
1: 맞습니다.
0: 맞네요.
1: 교회마다
0: 맞네요.
1: 지금 막 연습하고.
0: 토요일하고 주일이죠?
1: 네. 저희들은
0: 네.
1: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보러 오세요, 여러분.
0: 아, 네.
1: 지휘하는 김철원 보고 싶으면 보러 오세요.
0: 시간이 어떻게 되죠?
1: 이번 주 주일은 6시 반으로 알고 있고
0: 아,
1: 토요일은 4시입니다. 시간이
0: 네.
1: 달라요.
0: 장소가
1: 아, 맞아요. 제1교회.
0: 포항
1: 네.
0: 제1교회에서
1: 맞습니다.
0: 우리 김철환 선생님은 주일 6시 반. 네,
1: 네.
0: 저녁
1: 네. 아,
0: 6시 반.
1: 중간쯤 하니까 꼭 보러
0: 네,
1: 오세요.
0: 오세요.
1: 네.
2: 맞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참석합니다.
1: 오, 그래요?
2: 네, 저희
1: 감사합니다.
2: 교회, 네, 성가대로. 네.
0: 와, 좋습니다. 아니, 많은 교회에서 출연 이번에 좀 같이 하시나 봐요.
1: 네, 많이
2: 네, 그런 것
1: 나오세요.
0: 같더라고요. 네. 주일날 저희 사회가 우리 홍소영 PD가 사회를 보잖아요.
2: 아,
1: 네,
2: 그렇군요.
1: 인사하시더라고요.
2: 네.
1: 침례 교회 잘한다고 기대한다고
0: 네.
1: 하셨는데.
2: 네.
0: 네.
2: 엄청
0: 아,
2: 기대됐는데요?
0: 멋지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네, 기대가 되고요. 파이팅입니다,
1: 네.
0: 다들. 네. 자, 그럼 저희 연결해서 한번 1절 다시
1: 해볼까요?
0: 한번 불러보죠.

0: 아멘. 아, 근데 약간
1: 네.
0: 좀 어린이 찬양 같기도
1: 아,
0: 하고요.
1: 네.
0: 좀 이게 뭔가 좀 밝은 느낌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2: 밝게
0: 네.
2: 불렀습니다.
0: 어, 그래서 온 세대가 같이 불러도 참 좋을 만한
1: 네.
0: 그런 찬양인 것
1: 그런
0: 같습니다.
1: 것 같아요.
0: 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4분의 3에서 8분의 10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신 거예요. 리더 하시는 분들이.
0: 네네네.
2: 안 가져도 됩니다. 부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뭔가 뭐
0: 그쵸?
2: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죠?
0: 네네,
2: 저는 그렇게
0: 그러네요.
2: 느껴지는데
0: 네네.
2: 부르다 보면 많이 익숙하게 불러질 것 같습니다. 근데
0: 네.
2: 말씀 전하라 뭐 이런 말씀 그 주제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고 선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이죠. 네.
0: 네네. 근데 보면 후렴 부분에 항상 말하고서
2: 말씀
0: 말씀 이렇게 되네요.
2: 말씀 이렇게 됩니다.
0: 어, 여기 좀
2: 아,
0: 주의를 해야 될것
2: 네.
0: 같아요.
2: 틀려됩니다.
0: 네. 아, 그래요?
2: 말씀해도 되고 말씀
1: 그럼요,
2: 전하라인데
1: 그럼요.
2: 조금
1: 틀리죠.
2: 틀려됩니다. 잡으러 안 옵니다.
0: 어, 지휘자 선생님이 뭘 하실 수 않을까요?
2: 아, 성가대는 한번 틀리면
0: 성가대에서.
2: 되죠.
0: 그쵸.
2: 네. 회중 찬송할 때는 약간 스타일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0: 네. 요 부분만 살짝 좀 놓치지 않으면은.
2: 해볼까요?
0: 네, 해볼까요?
2: 항상 말씀 전하라. 이게 원칙임. 시작. 항상 말씀 전하라. 이 패턴만 이해하면 됩니다.
0: 네.
2: 끝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0: 어, 요것만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1: 엄청 어려운 걸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2: 예를 들어 이제 말씀 전하라 이런 거 하는 팀, 베이스 테너에서는 따로 연습해야 되겠죠. 중창단이나 뭐 이런 데서.
0: 네. 이게 좀저 앞에서는 우리가 코러스가 있는 걸로 들었잖아요.
2: 네네.
0: 나눠서 이렇게 불러도 굉장히 멋진 찬양이 될것 같은데요.
1: 맞아요.
2: 피아노 치는 분만 계시면 제가 밑에 거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요거 뭐 항상 말씀 전하라. 말씀 전하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0: 멋있네요. 네.
2: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좋겠지만 회중 찬송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성가대에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긴 하면 좋겠고
0: 네.
2: 괜찮은 찬송인데 1898년도부터 있었던 찬송인데 너무 사랑해 주지 않으면

0: 결국엔 빠지거든요.
1: 네.
0: 예,
1: 그렇죠.
0: 이게.
1: 네.
0: 그래서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1: 네네. 또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0: 네,
1: 그렇죠. 항상
0: 맞아요.
1: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힐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이런 또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포항 제1교회에서 성가 합창제가 있죠.
0: 네.
1: 제1입니다. 제2 아니고요. 네.
0: 이거는
1: 네.
0: 행사가 엄청 커요, 크거든요.
1: 그렇죠.
0: 교회가 커야 돼요.
1: 네네네.
0: 제2교회에서는 못할걸요, 아마. 저희
1: 아.
0: 교회도 못할걸요.
1: 네, 제1교회에서 네,
0: 한
1: 있습니다.
0: 뭐한 500명 이상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1: 오,
0: 어떨 때는 보면 참가 인원들만
1: 인원들만
0: 한 200명,
1: 그렇죠.
0: 300명 되니까
1: 네.
0: 보시는 분들까지는 5, 600명
1: 그렇죠.
0: 되니까.
1: 교인분들도 오시고 또 가족들도
0: 맞아요.
1: 오시니까 꽤 많이도 오실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네. 우리 2667번인 제1교회니까요. 그날 오셔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김설환 씨는 직접 또 옆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또 응원해
0: 네.
1: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절을 저희가 불러봤고요.
0: 네.
1: 3절을 한번 좀
0: 와,
1: 불러볼까요?
0: 예, 좋아요.
1: 3절.
0: 이게 중간에 게 가사 보기 힘들어서 두 분이 크게
1: 아,
0: 한번 불러주세요.
2: 네.

0: 아멘. 우리 고문일사님 감사해요, 진짜. 순간 너무 당황했네요. 네.
1: 일부러 안 불렀습니다.
0: 그러니까 일부러 안 부르실 것 같았어요. 네. 자, 3절 저희가 불러봤고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같이 따라 부르셔야 되는데
2: 네.
0: 따라 부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따라했어요라고 문자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0: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따라했어요라고 하시면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1절, 2절, 3절, 4절 가사도 읽어드렸고 한번 불러보니까 어떠세요? 네. 고민일 부사님은 특별히 좀 와닿는 가사 말이 있으신가요?
2: 네. 3절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0: 3절. 네. 네.
2: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오 오직 주의 공로라. 네.
1: 그렇죠.
2: 그래서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심금을 좀 울리는 것 같고
0: 네, 네. 네.
2: 그리고 어려우니까 더 재밌네요.
1: 그래. 요즘에 굉장히 학습하시는 태도가
0: 좋아지셨어요.
2: 네, 좀 우등생입니다. 모범생.
0: 어제도 그죠.
2: 네.
0: 어제도 예 레슨이 있으셨어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네. 살짝 예습하고 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으세요. 딱 진짜 힘이 있으시고.
1: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오늘 512장 천성기를 버리고 함께 배워보고 있고요. 4절 한번 좀 불러보고 여러분들께 퀴즈
1: 좋아요.
0: 문제를 드릴게요.
2: 네. 네.

0: 아멘. 2667번님, 저도 처음인데요. 따라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와, 어렵지 않으시대요.
1: 네,
0: 네,
1: 역시.
0: 감사하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1695번님도 후렴부 멜로디가 은근히 맴돕니다. 라고
1: 네,
0: 하셨어요. 네,
1: 그렇죠.
0: 좀 중독성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아마 좀 흥얼흥얼 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드는데,
1: 맞습니다.
0: 같이 함께 또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곡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또 퀴즈가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아까 그 김철환 집사님께서 이 곡을 소개해 주실 때좀 생각이 났는데,
1: 네.
0: 이 찬양의 제목이 사실 이거였다고 했어요. 이거니
1: 아,
0: 지금은 이걸로 바뀌었어요.
1: 맞아요.
0: 그죠?
1: 네네.
0: 그래서 지금 현재 이

0: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0: 네. 1번은 천당길을 버리고,
1: 네. 천당길을 버리고,
0: 2번은 천성길을 버리고.
1: 천성길을
0: 어,
1: 버리고,
0: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1번은 천당길, 2번은 천성길입니다.
1: 아, 네.
0: 네. 두 개를 드렸는데, 혹시 뭐또 보기 더 드리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2: 아, 너무
0: 없죠?
2: 이게 너무 좀 적어봐. 그냥 김철환을 버리고.
1: 네.
0: 김철은
2: 베트남에 가신
0: 어떤
2: 분.
0: 반응을 해야 될까? 그냥 두 개만 하죠, 그냥.
2: 알겠죠.
0: 네.
2: 감사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0: 네. 1번은 천당길, 2번은 천성길. 왜냐면 버리기 싫어서 우리 또 방송 안 나오실까 봐. 1번은 천당길, 2번은 천성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 오답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
2: 혹시 김철환이라고 보내신 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0: 네. 아직 보니까 그 저희가 원했던 답을 좀 피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땡땡길을 버리고 512장입니다.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0: 아멘. 땡땡 길을 버리고 찬송가 512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떤 길이었을까요? 1번 천당길, 2번 천성길 중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또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4절 우리가 안 불러봤죠?
1: 네,
0: 네.
1: 가자라.

0: 사설 저희가 한번 또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1: 그거 하기 전에 8분의 12박자는 4박계열이라고 얘기했는데
0: 네.
1: 스타일이 있죠. 음악은 톤톤톤톤톤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박에 한 번씩 다 약간의 바운스 힘을 약간 주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이게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0: 아.
1: 너무 부드럽게 하면 좀 어색한 느낌입니다. 이런 곡은 특히나 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피디님 부르실 때
0: 네.
1: 약간 더 힘있게 곡이나 후렴부는 8분의 12 음악은 조금 4분의 3박은 앞에 보통 주잖아요.
0: 네.
1: 딴 따라 이렇게 준다면 뒤에는 던던던 빰빰빰빰빰 이렇게 다 주세요. 한
0: 아.
1: 박에 한 개씩 다 약간 바운스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럴까요?
0: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어디에 좀 강조를 드릴까요? 그 단어에서 항상 말씀
1: 물론
0: 전하라.
1: 예, 단어의 말씀에도 힘을
0: 말씀에.
1: 주고 뭐 말씀 전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0: 네.
1: 이건 방금은 이제 리듬
0: 네.
1: 음악에 대한 이제 이해라고
0: 그쵸.
1: 얘기를 해야
0: 네.
1: 되고 그
0: 맞습니다.
1: 다음에는 가사를 다시 봐야 돼요.
0: 네.
1: 방금은 너무 부드럽게 연결하시는 느낌이라서 조금만 더 이제 원투티 이렇게 원에다가 힘을 주시라라고 한번 레슨 해드립니다.
0: 네, 좋습니다.
1: 자, 4절 한번 불러볼까요?
0: 네.
1: 네.

0: 아멘.
1: 아멘. 자, 찬양 같이 부르고 계시죠?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 따라했어요. 퀴즈 정답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1번은 천당길을 버리고, 2번은 천성길을 버리고, 오답에서 다 정답으로 수정하신 분도 계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길 가는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잘 따라 불렀어요. 아는 노래이긴 한데, 8분의 12박자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게 또 우리 음악에 대해서, 또 이론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1번인가 2번인가요? 정답은?
2: 정답은 2번 천성길을
1: 2번
2: 버리고
1: 천성길이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천성길을 버리고 왔어요. 김철안을 버리고는 아니었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정답들 보내주셨고요. 찬양 따라하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선물 받으실 분한분 우리 권민혜 집사님 한번
2: 네.
1: 뽑아주시죠.
2: 끝번호가 0528번님.
1: 네.
2: 네, 정답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네.
1: 0528번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설한 집사님도 뽑아주시죠. 네.
0: 8322번님. 네.
1: 8322번님, 8322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0: 네네.
1: 이제 이 곡을 부를 때좀 우리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요것만 잘 살리면 좋겠다. 한 포인트 좀 잡아주신다면 어떤 게
0: 이
1: 있을까요?
0: 곡은 중창으로나 아니면 소규모 뭐 선교회나 뭐 남성 중창 해야 될 경우에
2: 네.
0: 이런 곡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특히 뭐
2: 네.
0: 선교나 전도 관련된 그런 날이나 그런 때 남성 중창을 하시든 여성
2: 아,
0: 중창을 하시든 꽤잘 만들어진 곡입니다.
1: 네.
0: 항상 말 하면 말씀 전하라를 테너 베이스가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듣기 참 좋을 것 같은 곡이고 찬송가에 있는 중창하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1: 네.
0: 많이 부르다 보면 4분의 3에서 8분의 12 변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많이
1: 네.
0: 이제 조금 따라 부르면 됩니다. 유튜브에
1: 네.
0: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틀어놓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선교주일 괜찮을 것 같아요,
0: 네.
1: 진짜. 네.
0: 만약에 한 5명, 6명만 돼도 할 수 있거든요.
1: 네. 혼성으로 같이 이렇게
0: 네네.
1: 해도 참 괜찮은 곡인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리고요. 교회에서 많이들 또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82번이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은요, 찬송가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보컬 강사이신 포항 침례교회 김철한 집사님.

0: 기쁨의 교회 권민혜 집사님 두 분 귀한 말씀 찬여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의 뜰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죄짓고 배신을 거듭하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독신이었던 호세아로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멜의 과거였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귀던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중매쟁이나 친구의 소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여인이 그런 여자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민하던 호세아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조용히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마음을 알아채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개해준 내 아내를 내 허락 없이 내보낼 수 없다.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고멜에게 다짐과 약속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 일은 내가 없었던 일로 하겠소. 그러나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시오. 고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들 딸 낳고 사는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호세아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가 하면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한 호세아는 이번에도 이혼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인내도 용서도 한계가 있고 경우가 있지 어떻게 더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도 참고 그럼에도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호세아는 이번에도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호세아가 일이 있어 출타한 사이에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이 있어서 나갔다 보다 여기고 기다렸지만 밤이 늦도록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져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문은 고멜이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쳐 살림을 차렸다는, 그리고 그 남자가 고멜을 배신하고 도망치면서 술집에 팔아넘겼고 시쳇말로 술집에 작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자신의 육신도 망치고 결국에는 술 따르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아내가 그런 신세가 됐더라도 비참한 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아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결혼한 고멜이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쯤 되면 호세아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구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발로 딴 남자에게 속아 가출했고 저렇게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멜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호세아야, 빨리 찾아가서 몸값을 다 지불하고 네 아내 고멜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거라.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했고,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메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입니다. 고멜은 그 반값에, 그리고 보리 한 호메일 반에 팔린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되찾았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골치 덩어리였고 사고 뭉치였습니다.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어쩌면 호세아는 빚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체면과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0: 호세아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리거나 바람을 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도 안 그럴 테니 당신도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중심이 있습니다. 고매를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정말 한마디로 꼭 묶어서 집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행해라도 고멜이 마음 상할까, 자격지심의 일이라도 저지를까, 다시 뛰쳐나가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멜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이고 용서하고 찾아가고 몸값까지 지불하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짓고 또 죄짓기를 반복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겼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선 것처럼 바알, 아스타롯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랑과 용서를 거듭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값으로 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까지 마음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를 편력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우상 저 신상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더 이상 너를 망치지 말아라. 너를 사랑하는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세상 바라보다 망가진 영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0: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1분 찬송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때는 답답하고 복잡해 보이던 공간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수록 마음도 함께 정돈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걱정은 쌓여가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던 세상을 아름답게 정돈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구별하시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셨지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생각을 모아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며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어수선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정돈해 주시고 염려보다 믿음을 택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삶과 가정, 교회, 우리나라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세우실 정돈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보며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세요.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

0: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오늘도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또 여름 사역도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일기를 허락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할 때 많은 은혜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의 첫 기도 네.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누게 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비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21번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15일쯤 지나자 말이 어눌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원에서 긴급시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완쾌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0: 네, 아. 목사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1: 예, 많이 힘든 네. 상황이신 것 같네요.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집사님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집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머리에 부딪혔는데 그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눌해지고 다리가 힘이 풀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병원에서 긴급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그 몸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교회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교회 집사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간증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813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피디님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새날의 중보기도로 함께함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을 때마다 삶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지만 제 자신의 약한 모습에 기댈 곳도 없고 곧 쓰러질

0: 듯 힘이 들고 직장의 일마저 의욕이 없어집니다. 마음은 기도원에서 찾아가고 싶지만 지금 몸이 많이 지쳐 있으며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데 삶에 대한 기력이 없으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1: 어려움이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그
0: 그렇습니다.
1: 마음의 억울하고 원통한 부분. 예, 계속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이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억울하고 원통한 부분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삶의 끈을 놓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항상 약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며 기댈 곳 없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할 때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세상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먹고 싶지 않고 또 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때그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시간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78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박창근 안수 집사님 몇년 전에 뇌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안 좋아져서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1: 네.
0: 네.
1: 예, 박창근 안수집사님 또 수술 잘 받으셨는데 다시 안 좋아지셨다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창근 안수집사님, 주님께서 또 수술 잘 마치게 하셨지만 또이 어려움 가운데 또 다시 안 좋아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기도하며 주님의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몸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박창근 안수집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뇌수술이 잘 마무리되었는데 다시 안 좋아진 이유를 알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셨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런 모든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박창근 안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같이.
0: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 6월 말에 해군에서 전역을 하는

조카 박유성이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 대학을 사회인문계열 경영과를 준비 입학했으나 적성에 잘 안 맞아 반수를 해서

0: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네.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이 조카 박유성 친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조카 박유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그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할 때에 또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화학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복학을 하면서 또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혜와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화학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과 또 좋은 학우들을 만나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화학이라는 공부가 참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또 인문계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자연계열의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 않는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그 박유성 친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우리 박유성 청년을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80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손녀와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전되는 듯 하더니 많이 힘듭니다. 불안과 떨림 대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로 채워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반듯한 청년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손녀와 엄마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떨림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평안함과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 속에 불안함보다는 감사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떨림과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항상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몸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손녀와 엄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때로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친정엄마가 2시에 골수검사 결과를 들으러 갑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요.

0: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1: 아, 또 아주 중요한 결과를 또 들으러 가시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친정 어머니께서 도시에 골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검사를 들으러 갈때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어떤 결과를 갖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걸어가니 주님께서 그 친정 엄마에게 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를 받을 때에도 모든 과정 속에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또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서도 이 자녀들의 기도가 그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삶 속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선한 길로 인도되어 질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검사 결과와 치료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1: 아멘.
0: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포항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4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사모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복음화율이 낮은 제주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파송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순서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북촌교회와 대을교회를 섬깁니다. 그곳에서 노인정 사역, 페인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예, 우리 같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갖고 제주 땅에 국내 단기 선교로 가는 귀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북촌교회와 대을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힘들고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인정 사역과 페인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더운 날씨 가운데 쉽지 않고 힘든 사역일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진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제주 땅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 아멘.
0: 319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사업장에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제 직장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맡은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2세 계획이 있는데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소서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아, 가족을 위해
1: 네, 가족의 기도 가족의 모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의 사업장, 또 그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까지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 또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저희가 같이 기도하며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남편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일을 풀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사업장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도님의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2세를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귀한 자녀들을 또 양육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에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자녀를 허락하실 때 아멘하고 그 자녀들을 또 받아들이고 또 귀하게 키울 수 있는 또 경제적인 여건과 또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순조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세우실 믿음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0: 아멘.
1: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소서. 주님, 날마다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황사천 집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죽장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을 본받아 1년 365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 네. 네. 우리 또 황사천 집사님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황사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항상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입에 전할 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하시고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 황사천 집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귀한 집사님의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호의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0: 아멘.
1: 아멘.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한해 물질이 생겨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물질이 필요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0: 네.

0: 항상 필요한 거죠.
1: 네, 맞아요.
0: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지만 네. 그 필요가 또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질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9507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상황인지 참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순간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물질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그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또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1: 아멘.
0: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물질이 너무나도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아가기보다는 내 생각을 갖기 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물질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꼭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이 성도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이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090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0: 네.
1: 우선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지요.
0: 아유, 정말 없죠.
1: 네.
0: 어린이집이 운영하기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저도요. 네,
0: 좀 아이들이 또 있어야 되고 또
1: 네.
0: 아이들이 있다고 해도 요즘 또 하도 아이들 관련해서 너무 이제 문제가 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1: 네.
0: 항상 운영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어린이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성도님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항상 그 모든 순간순간이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 또 어린이집엔 또 아이들이 많이 부족해서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 성도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 아멘.
0: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를 섬기며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주님 평안을 주시고 그 어린이집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필요한 아이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1: 네.
0: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때로는 그 마음에 짐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어린이집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이 어린이집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했던 우리 막 기도 한번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예. 우리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마무리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주님.
0: 오늘 또 저희들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각자의 어려움들을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할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를 더하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아름답게 정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경주하이웃교회 김조은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대은혜 사모였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4: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

02-1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문화교회 박종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평화와 번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어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슬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공의를 행하여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수백 번의 헌혈로 이웃사랑을 증명한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에게 생명 나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교회들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계가 고귀한 피를 나누는 생명청지기 사역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양교회 표세철 목사는 고등학생이었던 1978년부터 47년 동안 690회의 헌혈을 달성한 영웅으로 자신의 신장과 간 일부까지 기증하며 성경적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해왔습니다. 표 목사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저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기독교인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 69세 연령 제한으로 지난 2월 532회 헌혈 졸업장을 받은 광주 낙원교회 문진 목사는 평생 모은 헌혈 증서 420장을 백혈병 환우회에 전량 기증했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헌혈 제한 연령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별 교회의 단체 헌혈 운동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도림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성도 83명이 헌혈에 동참하고 200여 명이 사후 장기 기증에 서명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 역시 누적 참여자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0: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오는 9월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교사 파송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헌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 산하 중경기노회와 강북노회 등 4개 노회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로 체질을 개선하자는 공식 회의안건을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경기노회 김찬곤 목사는 서구교회의 파송시대가 끝나고 다국적 선교시대로 진입한 만큼 현지교회의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 역시 한국교회의 이름만 앞세우던 기존 사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지인의 필요를 채우는 동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선교개혁안은 1912년 중국 산둥성 선교 당시 현지 교단에 수평적으로 협력했던 한국교회의 초창기 청지기 정신을 계승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자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대형교회들이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생목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분립개척교회들과 연대해 전개하는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 상가 개척 후 공간 부족을 겪던 서울 더은혜교회의 예배공간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부산 수영로교회는 교구별 관계망을 가동해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350여 곳과 결연을 하고 현지 전도와 교제를 나누는 수평적 동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월드 RCP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2월 청주 나무숲교회 등 7개 마을 교회의 돌봄 사역에 힘을 보탰으며 서울 3.1교회 역시 어깨동무 선교팀을 통해 현재까지 농어촌 미자립교회 약 600곳에 3년 동안 목회도서와 재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교회들의 자발적인 목회자원 공유와 수평적 결연은 개교회주의의 장벽을 깨뜨리고 한국 개신교계의 공교회성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 사립학교법 합헌 결정으로 기독사학의 권학 자율성이 위축된 가운데 다양한 문화 접촉점으로 학원 선교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기독교 학교들을 격려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서울 영락교회에서 잘파 세대를 위한 기독교 학교 신앙교육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근 11개 지역 교회와 협력해 문화축제 형식의 수련회를 이끈 서울 영락고등학교와 등교길 찬양버스킹을 주도한 평택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는 개정사학법의 강제 위탁 조항이 기독교 사학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교단과 국회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로 법안 재개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서울 한신교회가 양신 목사를 3대 담임 목사로 맞이하고 새로운 목회적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한신교회 양신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본당에서 열린 취임 예식에서 한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서초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목사는 일대 이중표 목사의 별세 신앙 유산과 이대 강용규 목사의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이어받아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7도, 평양 29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의 날씨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서영이었습니다. FEBC.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0: 있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1: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마이크 로빈슨은 미국 프로야구 선수로 현재 강연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좋은 것에 집중하라에서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에서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향하는 징검다리가 바로 감사라고 말했는데요. 감사의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문제의 심각성에만 집중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차고 자신의 삶은 형편없는 삶이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어두운 표정과 부정적인 말로 드러나는데요.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환기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감사는 참으로 좋은 것인데요.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뒤에 그 일날 상황이 좋아졌고 또 은혜를 입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생각할 때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다윗이 재차 하나님께 물은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윗처럼 그일라성을 구했다면 그들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에도 그와 같은 기대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6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광야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해준 그릴라성 사람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

0: M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6월 1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을까요? 며칠 전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하기 전에 돌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8년 전이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함께 산책하던 사진입니다. 이란과의 종전 국면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한 건데요. 이렇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차츰차츰 그 모습을 드리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이틀 동안 방문했고요. 교황도 방북에 대해 거론하기도 하고 또 북한은 베트남과 장관급 회담까지 거치기까지 하면서 최근 들어 이렇게 국제사회로 나오는 북한입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북한이 나올 때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 무엇보다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렇게 다양한 경로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드리워지기를 기도해 주실 거죠. 그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땅에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무엇을 하며 또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찬송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수원에서 문자 보내주신 8933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출석, 저는 지역이 좀 넓어요. 직업이 운전이다 보니 청취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0565님 새싹회원도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세종에서 옷 정리하며 인사드립니다. 북한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듣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1234님도 출석을 해주셨고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오늘의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산에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0941님,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5776님도 아멘 아멘입니다. 대전에서 방송 듣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와, 새벽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산을 쌓아주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941님과 5776님께 먼저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서천에서 오신 8845님께도 저희가 하나 드릴게요.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선물을 출석 인사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은지. 1288님도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닌 함께 생명의 길을 선택한

하기를, 평화와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수원 영통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288님까지 선물 드리면서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출석 인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이 너무 궁금합니다.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고요. 무얼 하고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울산에서 오신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작은이가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지금 일하는 중에 듣고 있어요. 북한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의 주님의 말씀이 퍼지기를 울산에서. 8190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곳곳에서 올려드려지는 북한을 위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와, 이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겠죠. 그때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오 해피데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화요일인 오늘은 북한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또 한 뼘 좁혀봐야겠죠. 한 뼘 차이까지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우물정 1069번 여러분 신청 찬양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고요. 출석 인사도 끝나는 그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으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냐 함께 찬양한 후에는 한 뼘 차이 만나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0: 성병차이 오늘도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출석해주신 우리 7095님도 삼척에서 오신 5463님도요. 부천의 1534님도 함께 오늘의 한병차이까지 도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출신의 이 신혼부부의 신부, 아내의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복음 통일의 그날 오늘의 이 표현은 더욱이 좀 많이 쓸만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병 차이.

0: 와, 오늘 김치찌개 맛이 그냥 와. 자기야, 왜 이렇게 깊어 맛이?
1: 그게 다 흰살 덕분이지요.
0: 흰살? 김치찌개에 흰살이 들어가? 그게 무슨 살이야?
1: 아이고, 흰살도 몰라요. 이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니겠어요? 살만 넣으면 이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0: 그렇지. 그래서 넣은 게 흰살이라고?
1: 아니, 이 흰살이 들어가야지만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찌개 말고 구워 먹을 때도 흰살은 꼭 드시라요.
0: 아 그거 근데 나는 흰살은 좀 싫어. 이게 물컹물컹해가지고 이 식감이 좀 별로야.
1: 아니, 남자가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나요? 그냥 몸에 좋다면 잘 먹으시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네, 먹을게요.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김치찌개 진짜 예술이야, 자기. 아, 너무 잘 먹을게.
2: 오늘 이 김치찌개는 특히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흰살이 꼭 들어가야 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저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 그러실까요? 이렇게 보기를 내드리기 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으시네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흰살. 흰살이 무슨 뜻일지 오늘의 한뼘 차이. 1번이 생선. 흰살의 우리말 표현 1번 생선, 2번 비계. 아, 이게 항상 저는 흰살 얘기를 할 때면,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친척 댁에 가서 그 찌개를 먹는데 이모부가 저를 그냥 위해주신다고 흰살을 항상 걷어가셨어요. 근데 이 흰살이 조금 전 대화처럼 얼마나 맛있어요. 흰살이 적당한 그 비율로 들어가야 찌개가 참 감칠맛이 돌고 맛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 흰살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흰살을 정말 좀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3932님이 저는 흰살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게 조금 기름지다 보니까. 6003님은 마침 경기도 양주에서 고추장찌개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저도 흰살 좀 넣어야겠습니다. 아, 맛있겠어요. 저 점심 먹고긴 했는데 저녁 메뉴에 요 돼지고기를 많이 넣고 요 흰살도 넣고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하시는 2335님도 계시고요. 오늘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흰살이 무슨 뜻일지 1번 생선, 2번 비계 가운데 우물정 1069번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문자를 보니까 오늘은 또 주부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요리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요리를 하고 나서 오늘 요거를 먹고 아니면 먹을 계획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주부분들에게도

그래서 1번 생선과 2번 비계 가운데 샵 1069번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오늘 화요일에 준비한 코너 북한 바로 보기까지 이어집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죠. 코로나 이후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올 만큼 친밀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수년째 대북 제재를 받아왔던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게다가 시 주석이 직접 방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국도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과 자세를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도를 분석해보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0: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방문 소식을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1: 중국의 CCTV, 중앙 TV하고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께 평안 순안 공항에 도착했고,
0: 네.
1: 또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고, 7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자, 북한이 이때 시 주석을 환영한 내용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지요? 어땠습니까?
1: 예, 평양 순안 공항에는 시 주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기 인공기와 중국 오성 홍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또 습근평, 북한에서는 습근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등 환영 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공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평양에서 내린 뒤에는 양 정상이 악수했고, 또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평양에 도착해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도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1: 예,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의전 차량 행렬이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평양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고요.
0: 예.
1: 또 거리엔 양국 깃발이 달려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21발이 발사됐습니다.
0: 네.
1: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에 사열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자, 북한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에 정말 열렬히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또 이때 양 정상 간의 스킨십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서 시진핑,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마오쩌둥 김일성 시기를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0: 네.
1: 또 동반한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속삭임도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하고 극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0: 네.
1: 코로나 이후에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벌써 한 주일이 지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시진핑을 왜 방북했을까
0: 네.
1: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역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0: 예.
1: 또이 역할은 러시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남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0: 예.
1: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을 계속 유지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화되는 의도가 있고요.
0: 예.
1: 또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에 두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0: 예.
1: 예,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전략은 이 흐름 속에서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0: 예.
1: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나진 선봉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이 중국의 의도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이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다루게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을까? 예, 북한은 지금 핵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0: 그렇죠.
1: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거론을 안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것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0: 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또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경제발전을 위한 물자 지원, 또 대북 경제 의존도가 90%에 있다고 하는 북한 입장을 중국에게 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입지가 적어지게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1: 네. 네.
0: 더구나 남한의 한류의 북한 유입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이 교류한다면 북한은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위협을 낮추면서도 북한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 카드와 남한 카드를 모두 가질 때 더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지지하기보다는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양수지평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네 번째로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태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북한에게 중국은 안전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해설을 할 때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북한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은 남한을 미워하게 되겠죠. 통일이 어려워집니다. 또 북한이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이 급변사태 속에서 미중일러 강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미중일러의 이익에 우선 반영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한의 입지는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논리로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전쟁 논리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것이라면 한국교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자, 오늘 나눠주신 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가로 묶어두고 중국을 통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교류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 흘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류협력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 통해서 북한에 대한 소식 함께 나누어 봤는데 오늘 이 소식을 두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OFD에서는 이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소망의 한 줄을 안으면서 다양한 코너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매일같이 만나보는 한뼘 차이. 흰살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나누고 있습니다. 1번이 생선, 2번이 비계. 생선과 비계 가운데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흰살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2467님이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을 건데 적당히 흰살이 섞여 있는 요 삼겹살을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딱 이 흰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목살보다는 삼겹살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오늘의 준비된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

0: 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이런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선물을 받아보시는 오늘의 당첨자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정답은 흰살의 우리말 표현 2번 비계가 정답이었습니다. 비계 거의 다 맞춰주셨어요. 그 가운데 소개를 몇 분 먼저 해드리면 저녁에 요 흰살을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 비계를 안 먹는데 왜 제 배에는 비계가 가득할까요? 하시면서 1741님 아 근데 뭐 그럼 비계 살도 뭐 은혜죠. 그리고 3590님은 편의점에서 늘 듣고 있는 정권사입니다. 정답 비계입니다. 저는 7학년 2반인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 여기 다 취향이니까요. 안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는 6학년 8반인데도 비계가 싫어요 하시면서 우리 6125님과 3590님이 두 분 다 비계를 안 좋아하시네요. 아침에 흰살 넣고 김치찌개 끓여 먹었습니다. 흰살이 들어가야 아주 맛있잖아요. 불볕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셨던 5866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정답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야겠죠. 요거 많이 먹으면 엄마가 안 좋다고 자꾸 떼냅니다 하셨던 0029님께는 떼내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선물을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0029님 어릴 적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는 1157님 감칠맛을 더해주는 요 김치찌개 오늘 만들어야겠고요. 저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힘이 됩니다 하셨던 0456님 그리고 이분께도 꼭 드리고 싶어요. 같은 동포로서 북한 낱말을 익히니 벌써 복음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기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435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저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통일이 정말 눈앞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앞당기시고 속히 그 정말 축제장과도 같은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리라 소망하면서 오늘의 OH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당첨자분들께는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하고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분당에서 대구로 이사를 와서 대구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대구 만민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 동일 프로이드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국 입양 홍보의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혜정이라고 합니다. 극동 방송은 늘 열심히 꼭꼭 챙겨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0: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한혜정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제가 분당에서 서울로 이렇게 학교를 출퇴근을 좀 했거든요, 장거리를. 그래서 우연히 이제 차에서 주파수를 돌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듣게 됐던 것 같아요.

0: 말씀과 찬양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애청자가 되신 한혜정 집사님. 그런데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는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1: 극동방송 덕분에 제가 두 아이 엄마가 됐거든요. 제가 첫째, 둘째를 다 입양을 했는데 둘째 아이 입양을 고민하다가 좀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몸이 굉장히 좀 회복이 안 돼서 좀 둘째는 조금 더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 주변에서 둘째 또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봤어요. 이제 그런 사인 말고 하나님께서 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인을 주시면은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인의 집에 놀러를 가다가 딱 짧은 한 5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딱 그때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본인 입양이신 분이 자기 입양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그 입양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좀 꽂히는 바람에 제가 그 지인의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이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제게 주신 그 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입양을 진행하고 또 둘째 귀한 예쁜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둘째 아이의 입양까지 결심하시게 된 한 집사님. 한 집사님은 극동방송 청취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 채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전파선교사 특별한 가족이 됩니다.
1: 한 5년 전에 극동방송 그때 6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감사하게도 좀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상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직원분들이랑 같이 아침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예배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뜨겁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였어요. 예배 후반부쯤에 전파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직원분들이 막 하시는데 정말 본인의 기도 제목처럼 더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그런 전파선교사를 얼굴도 모르는 그런 전파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되고 막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 극동방송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제 극동방송에 전파선교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아, 극동방송이 나도 한 가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방송을 애청해 주심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이종훈 씨,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닥친 층간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불면증에도 시달리다가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 같아서 이렇게 삶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조금도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내 옆에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아낌없이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당신 덕분에 그 힘든 어둠의 터널을 믿음 안에서 잘 지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늘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남편입니다. 애교가 별로 없어서 평소에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늘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저희 엄마 아빠, 저희 사남매를 키우시고 또 점점 연로해지시는데 또 장애가 있는 막내를 또 계속 돌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엄마

0: 아빠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억만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인 우리 딸 하윤이, 아들 하민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윤이 하민이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하자. 사랑해.
1: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한혜정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 건강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친정아버지도 작년에 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또 수술하시고 좀 회복이 많이 되긴 하셨는데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되시고, 또 친정엄마도 좀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좀 이렇게 양가 부모님의 건강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과, 또 남편이 회사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춘기에 접어드는 또 큰 딸이 행복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본인이 만나서 이 사춘기를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구로 오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바로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인 우리 유미와 유미네 가족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애청자 한혜정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악인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다가 불행해지고 너무 큰 욕심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이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은 아합 왕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그 악한 왕 아합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나라의 모든 게 다 왕의 것 아닙니까? 나라의 금은 보화, 왕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자기 겁니다. 나라의 땅덩어리, 왕이 마음 먹으면 다 자기 겁니다. 나라의 예쁜 여자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이 욕심을 부리다가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거주하던 사마리아 왕궁 옆에 작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농사짓는 작은 포도원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 왕궁 너머에 작은 포도밭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내놔라. 내가 그 포도원을 채소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왕이 채소를 못 먹어서 그 남의 포도밭을 빼앗아서 채소밭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 안 되면 나에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나봇이란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임금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고 팔고 싶지만 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한 것이. 그러자 아합 왕이 수심이 가득하여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왕비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을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묻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자 아합이 낮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왕궁 너머에 포도밭을 좀 갖고 싶은데, 아, 그놈 나봇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자 이세벨이 혀를 끌끌 찹니다. 못난 양반 같으니라고. 왕이 되어서 그것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며칠만 기다려요.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드리겠어. 아,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사서 동네방네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가? 그 두 명의 거짓 증인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 나봇을 체포하여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결국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 아합 왕에게 준 것입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누가 다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분노하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아,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예,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빼앗았느냐? 또라는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또 죽였느냐? 내가 남의 것을 또 빼앗았느냐? 내가 또 못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가 하늘에 상소하도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하늘에 상소하듯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 장군의 피가 하늘에 상소하듯이 내가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피가 하늘에 상소하고 있도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내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내 아내 이세벨이 죽어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집안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합 왕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벌벌 떱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그 뒤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악독하기 짝이 없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이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배 위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성경에 아합 왕이 회개하는 딱 한 번의 장면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못된 짓 했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며칠 금식한다고, 하나님 앞에 머리 풀어 헤치고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같으면 아합이 회개하는 그 말과 행동을 여러분은 믿어주겠어요? 믿기 어렵겠어요? 믿기 어려워. 왜? 지금까지 한 짓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별의별 못된 짓은 다 한 아합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이 믿어지겠느냐고요. 나도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화면 부탁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며칠 전까지 이 악한 짓 하던 자가 오늘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좀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기로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의 회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회개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의 회개가 형식적일 수도 있어요. 가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범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 심판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라면 회개하라고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심판하고 죽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죽이기 전에 수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살려주고 싶어서. 구약 성경에는 회개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여섯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면 내 영혼이 살고 회개하면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회개하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회개는 마치 우리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일반적으로 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은 것을 잘 배출하는 게 건강에 훨씬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잘 먹어도 배출하지 못하면 내 몸에 독소가 쌓여서 몸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 많이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잘 고쳐지지 않는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신문지 쪼가리 막 쌓아둡니다. 페트병, 이거 계속 페트병은 들어오는데 모아두면 쓸 데가 있겠지, 모아두면 쓸 데가 있겠지, 그래서 막 수북하게 쌓아둡니다. 오만 잡동사니 가지고 있으면 쓸 데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 목양실은 계속 지저분해집니다. 목양실에 오지 마세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작정을 하고 날 잡아서 하루 많이 치웠습니다. 책도 이제 두 번 다시 안 볼 책 많이 치웠습니다. 많은 아직도 치울 게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치우고 났더니 목양실이 내가 봐도 번쩍번쩍해졌어요. 이제 조금 오셔도 괜찮아. 여러분, 회개는 대청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저절로 회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동입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 열매가 맺히는 건 자동인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았거나, 둘째, 회개했어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머니 사랑을 받고 이 아들이 자랐는데 아들이 7살 되었을 때 그 믿음 좋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손에 크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배타는 선장이었습니다. 14살이 되어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흑인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14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노예 무역선 배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거칠어졌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연세 많은 아버지를 뒤이어 그가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는 너무너무 흉포했습니다. 노예 무역선에 말 안 듣는 흑인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 날 노예 무역선 노예들을 가득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였어요. 몇 날 며칠 풍랑이 계속됩니다.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선장인 그는 어려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오랜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악한 짓만 하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만 주신다면, 목숨만 건지게 하신다면 제가 새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원 기도를 마치자마자 정말 거짓말같이 그렇게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거대한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만에 영국 리버풀에 도착한 그는 얼마 후 노예 무역선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39살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54살 되었을 때 역사의 길이 남는 찬송가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8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 기억이 희미하지만 내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며,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지금도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라는 찬송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면 하루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예 주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외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싫어요, 못해요 그러면서 도망을 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 군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못된 짓 했는가 하면 적군을 사로잡으면 산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였어요. 임산부가 있으면 살아있는 임산부 배를 갈라서 죽이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태아를 공놀이하듯 창으로 찌르는 놀이를 했어요. 이게 아수르 군인들이에요. 이 악독한 백성들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요나를 보내어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 그냥 심판하세요. 그 악독한 놈들 그냥 죽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됩니까? 그 도망갔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다니려면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다녔어. 듣든지 말든지 고개 숙이고 뭐라고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듣거나 말거나 어차피 죽을 놈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아무도 듣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그렇게 전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바라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겨우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신하들이 백성들이 짐승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악독한 놈들이 회개하다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악독한 사람도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5년 25살 청년이 55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17명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마 김대두 사건입니다. 그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김혜원이라는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흉악한 살인범 김대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얼마 후에 하나님이 김혜원 권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세요.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김혜원 권사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교도소에 살인마 김대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형제님, 내 남편도 당신과 고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고향이 같다는 끈아풀을 연결했어요. 얼마 후에 살인마 김대두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같은 고향 사람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송충이 만도 못한 김대두 올림. 이 한 장의 편지를 받고 김혜원 권사님이 교도소에 용기를 내어 면회를 갑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7명을 죽인 살인마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살인마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 안수 집사님 고개 드세요. 그 살인마가 회개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김대두가 교도소 안에서 수백 명의 다른 죄수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김대두 때문에 구원받은 죄수들이 수백 명이에요. 세월이 흘러 그가 결국 사형 선고받은 그가 사형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마지막 할 말은 없습니까? 그러자 김대두가, 재판장님 먼저 기도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김대두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김대두가 찬송을 부릅니다.

주옵소서. 김대두가 눈물 속에 찬송을 부른 다음에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형장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난날의 삶이 죄악 덩어리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회개에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이실직고 해야 돼. 둘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셔야 돼.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요 3단계를 거쳐야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다 아뢰는 거예요. 둘째,

0: 첫째,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중요해. 회개 열매가 있어야 돼.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5단계가 있답니다. 5단계 기억하세요. 1단계, 내가 지금 죄 짓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일단 멈춰야 돼. 따라합시다. 멈춰야 된다. 둘째,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야 돼. 따라합시다. 돌아서야 된다. 세 번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따라합시다. 내려놓아야 된다.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 칼도 내려놓고, 술잔이 있으면 술잔도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돼. 네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다섯 번째, 주님을 향해 나가야 돼. 따라합시다.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 이게 회개하는 5단계 과정이에요. 첫째, 멈춰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죄악의 길이라면 거기서 멈춰야 돼. 두 번째, 돌아서야 돼. 세 번째, 내려놓아야 돼. 칼 들고 있으면 칼을 내려놓고, 손에 죄악의 도구가 있으면, 마음에 뭔가 죄악 도구가 있으면 내려놓아야 돼. 네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다섯 번째,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요즘 시대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등. 아, 이런 심각한 것도 있지만 요즘 애들은 영상 중독에 많이 걸려있다라고 하죠. 아니면 핸드폰 중독. 어른들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 내가 끊고 싶은데 잘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끊고 싶은 그 일을 나도 모르게 하다가 맘 딱 먹고 용기 있게 그것에서 벗어나 본 적 있으세요? 충동을 딱 버려본 적 있으세요? 벗어나는 그 기쁨, 후련함, 저 최근에 한번 느껴봤는데 아, 하고 나면 정말 뿌듯합니다. 절제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끊지 못하던 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때만 잠깐 기쁘고 하고 나서는 후회만 남잖아요. 사실 본인들도 그걸 끊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 거예요. 순종의 기쁨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쉽진 않지만 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뿌듯합니다. 섬김의 기쁨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그런 기쁨이죠. 자,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6월 16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봅니다. 주님은 내 기쁨.

0: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첫 곡 향기로운 나무 주님은 내 기쁨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중독 그 또 절제 끊어버리는 기쁨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경험 해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못 끊는 거 있거든 저도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딱 끊어봤는데 와 그 기쁨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를 맨날 못 가고 있다가 아 주일날 여행을 내가 끊고 교회를 가보겠다 갔는데 너무 기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새끼라에 중독됐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던데 이런 중독 대환영입니다. 대환영. 다른 거 중독은 안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중독된 것 같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딱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해봤을 때 순종해봤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자 쉐키나 찬양단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1: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0: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쉐키나 찬양단의 힘찬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원래 이제 보물 퀴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하게 돼서요.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녹음입니다. 내일 그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 보물 퀴즈 진행할 테니까요. 그럼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년 몇 년 오래된 방학도 있지만 짧은 방학생도 있어요. 그 짧은 기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해야 방학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5개월 방학했던 분 계약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한번 제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아, 예. 저 지금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1: 괜찮아요.
0: 아,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알고 계시죠?
1: 네, 알죠.
0: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1: 예? 새끼라 잘 듣고 있어요.
0: 아,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 예.
0: 우리가 지금 생방송에서 통화된 지가 첫 통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렇죠?
1: 응? 통화는 안 됐어도 계속 문자는 제가 보냈어요.
0: 아니 저희가 그래도 6월 초에 이번 달 초에 통화했었잖아요 방송에서.
1: 네네.
0: 그렇죠?
1: 네.
0: 통화했었고 근데 그 뒤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전화를 드린
1: 네.
0: 건데.
1: 네네. 생각해보고 있어요.
0: 근데 그때 짧은 방학이었어요. 5개월 방학.
1: 네네.
0: 원래 다니던 교회로 다시 가신 거예요?
1: 예.
0: 와, 잘하셨네요.
1: 네.
0: 가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첫 예배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첫 예배 드렸죠?
1: 예.
0: 아마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 문자 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 건데 어떠셨어요? 첫 예배가.
1: 아, 너무 좋았죠.
0: 너무 좋았어요?
1: 네.
0: 우리 교인분들도 되게 반가우셨을 것 같아.
1: 예.
0: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1: 얼마 동안 안 다니다가 실패되었다가 다시 활력을 찾고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더 기쁘죠.
0: 활력을 찾고 그래요. 하루 이틀만 교회 안 가도 마음이 찝찝한데 사실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5개월 동안 안 나간 건 그건 진짜 오래 안 나간 거나 다름없죠.
1: 요즘은 바빠서 새벽 기도 못 갔지만 이제 새벽 기도도
0: 가시고
1: 응.
0: 아유 그러시구나. 지금 계시는 곳이 경기도 화성.
1: 지금은 못 가고 있어요.
0: 요즘은 못 가고 계시지만
1: 이제 요거 바쁜 거 지나면은 나가요.
0: 괜찮아요. 그래.

0: 처음 조금 시작하시면 되니까 주일 예배는 지금 나가시는 거잖아요.
1: 예.
0: 지금 화성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맞습니다.
0: 김치 선물 잘 받으셨고요.
1: 예.
0: 저희가 이렇게
1: 예.
0: 교회를 가게 되면 김치 선물뿐만 아니라 축하의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1: 그건 안 주셔도 괜찮아서.
0: 축하의 꽃바구니. 우리
1: 아유,
0: 축하의
1: 안
0: 꽃바구니.
1: 주셔도 돼요.
0: 교회를 가게 된 분에게 축하의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1: 네,
0: 축하드리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3279번님께서
1: 예.
0: 원래는 불교셨다면서요.
1: 예,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0: 결혼하기 전에는.
1: 예.
0: 근데 어떻게 믿는 집안에 시집 왔어요?
1: 예.
0: 아, 그랬구나.
1: 아버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시니까.
0: 그렇군요.
1: 예.
0: 그래서 쭉 잘, 예.
1: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생전에 계셔요.
0: 생전에 계시고,
1: 예.
0: 그래서 그 믿는 집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군요.
1: 4월 20일 날 결혼해가지고,
0: 네.
1: 5월 2일 주일석부터 제가 다녔어요.
0: 와, 그렇구나.
1: 어머니 말씀에
0: 아,
1: 순종해서요.
0: 순종했어요.
1: 예.
0: 아이고, 그러네요. 어머니는 지금 나이가 좀 많으세요?
1: 99세요.
0: 99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계실까요?
1: 못 다니시고 집에 계세요.
0: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1: 예.
0: 그러시구나.
1: 그래도 뭉, 그냥 다, 궁뎅이 끌면서 또 제일을 도와주셔요.
0: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일을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99세
1: 예.
0: 어머니가
1: 예.
0: 대단하시네.
1: 저한테 일을 도와주셔서 뿐이 아니라
0: 네.
1: 저한테 큰 힘이 돼요. 제가 옛딴 집에 살고 있어요.
0: 예? 뭐라고요?
1: 옛딴 집에 저기 저희 집 옆에 집이 없다고요.
0: 예.
1: 어머니랑 둘이서 옛딴 집에 살고
0: 외딴 집에
1: 있다고요.
0: 살고 있어요.
1: 예.
0: 와.
1: 그래서,
0: 화성에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1: 아니, 좀, 뭐 그런, 아주 산속은 아니래도,
0: 네네.
1: 도로에서 좀
0: 떨어진
1: 떨어졌어요, 저희 집이.
0: 곳에.
1: 예. 하루 종일
0: 그렇구나.
1: 잘, 누가 오시지도 않고, 사람 구경도 못하고, 그래요.
0: 교회는 어떻게 가세요? 교회는 어떻게 주변에 그래도 교회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1: 차 타고 가요, 제가, 운전해서.
0: 운전해 가지고.
1: 예.
0: 그렇구나. 자, 우리 이
1: 시험.
0: 시간에
1: 예.
0: 교회를 다시 가게 됐으니까
1: 예.
0: 그때는 이제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1: 예.
0: 이 시간 저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거든요.
1: 예.
0: 저
1: 딴
0: 따
1: 분들이, 따라서 하라고 하실 때,
0: 네.
1: 저도 같이 하고
0: 같이 하고
1: 있었어요, 항상.
0: 있었군요. 아유.
1: 예.
0: 자,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1: 예.
0: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1: 나의
0: 고백합니다.
1: 하나님으로
0: 고백합니다.
1: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3279번님은 지금 어떻게 건강하세요?
1: 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0: 잘 견디고 계세요. 그래도 99세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또 쉽지 않으신데 본인도 또 이렇게 수술까지 하신 상태에서. 아유,
1: 저는
0: 그래요.
1: 7학년 6반입니다.
0: 7학년 6반, 와. 근데 99세 어머니 또 모시고 계시고. 아이고,
1: 예.
0: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
1: 감사하지. 어머님의 딴 분들은
0: 네.
1: 노인분들을 어디 갖다 버린다 어쩐다 해도 저는 어머님이 계시면 너무나 감사함으로
0: 아이고,
1: 삽니다.
0: 그래요.
1: 저한테 큰 힘이 돼요.
0: 어이구. 참 어머니가 이 얘기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와. 우리 3279번님
1: 예.
0: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1: 나의 갈길다 가.

0: 나의 갈길다 가도록. 어떤
1: 예.
0: 이유로 이찬양을 좋아하세요?
1: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0: 어머니가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1: 예.
0: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참 많이 좋아했던 곡이잖아요.
1: 예. 어머니가 은혜 많이

0: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이 찬양 앞부분
1: 감사합니다.
0: 살짝 좀 불러주시겠어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

0: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이죠. 앞서 우리 화성에 계시는 분 우리 3279번님이 신청한 곡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0: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 전문 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

0: 휘즈윌의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즘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 찬양을 또 더 노력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정답은 엎드리는 것,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새끼라 오늘 열매들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셨을지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지금 개학하셨을지 이번에는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78번님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네.
2: 지금 보니까 문자를 네. 지난번에 주셨는데 새끼라를 네네네. 잘 듣고 있고 새끼라 들으면서 2년 정도 방학을 마치고
1: 네.
2: 저번 주 주일부터 다시 출석했다.
1: 네. 네.
2: 예배 회복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네. 네? 저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안 됐죠?
1: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2: 이번 처음이죠?
1: 네네.
2: 그럼

0: 그런 일을 하고.
1: 그러면은 뭐 방송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나간 거예요?
0: 아, 그쵸. 맨날 이제 피디님 맨날 저희들한테 찔러주시고 세뇌시키고.
1: 세뇌시키고 찔러주시고.
0: 예, 아주 불편해요. 불편한데도 또 새끼를 안 들으면 안 편하니까.
1: 아이고, 그렇구나. 아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0: 마음이
1: 죄송하지만,
0: 너무
1: 예,
0: 어려워요.
1: 이게 영적인 불편함도 때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0: 맞아.
1: 그렇구나. 이제 듣다가 보니까, 아, 나가야겠다 하고
0: 예,
1: 나가셨군요.
0: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 아, 그래요.
0: 작정을 하고 있는데 결단해서 갔습니다.
1: 그럼 지금 교회 한번 가셨어요? 2년 만에?
0: 예.
1: 지난주에 한번 갔고.
0: 예, 지금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제 동생 제가 전도를 했는데 4년에 넘었는데 제가 안 가니까 동생도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까지 실족되게 하는 것 같아서.
1: 아이고, 그렇구나. 동생은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0: 네, 저번 주에 같이
1: 아,
0: 갔었죠.
1: 같이 갔어요. 친동생?
0: 예, 여동생.
1: 아이고, 잘 됐네. 동생 전도하고 본인은 이렇게 빠졌다가, 어?
0: 예,
1: 얼마나 또
0: 동생.
1: 그것도 찔려요. 또 불편해.
0: 그러니까요.
1: 그래. 원래 그럼 다니던 교회로 갔어요? 2년 전에 다니던 교회?
0: 네.
1: 어느
0: 예,
1: 지역이세요?
0: 어린동이 어른교회예요.
1: 아, 서울 오륜동 오륜교회.
0: 예, 다니엘
1: 네네네, 다니엘 기도 하는 거. 그곳으로 이제 다시 가셨고, 동생도 다시 가셨고.
0: 네.
1: 잘하셨네요. 세뇌 받길
0: 덕분에
1: 잘했네.
0: 피디님 덕분에 갔습니다.
1: 예. 새끼라는 그러면 들은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0: 오래됐어요.
1: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0: 한 3, 4년 된것
1: 3,
0: 같은데요.
1: 4년, 그렇구나.
0: 네.
1: 새끼라를 시작한 지는 5년 됐어요.
0: 시골 속에 너무
1: 새끼라를 들어볼까요? 뭐 이거요?
0: 재밌어. 네. 환청이
1: 아,
0: 들려요.
1: 환청이 들려요. 그만큼 자주 들으셨구나.
0: 아, 그쵸.
1: 그게 세뇌라고 할 정도면은.
0: 네.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1: 예.
0: 진짜 막 가슴이 막 먹먹하고 뭉클하고 울다가 웃다가,
1: 아이고,
0: 기도 또 따라
1: 그렇구나.
0: 하면서 울다가, 많이 했습니다.
1: 예.
0: 덕분에 회복되어서 감사해요.
1: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2년 만에 이렇게 첫 예배 드리시니까
0: 감사합니다. 예.
1: 어떠셨어요, 예배가?
0: 순간 들어가니까 눈물 나서.
1: 그쵸.
0: 네.
1: 대부분이 우리 새끼라 이제 자극받고 전화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교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첫 예배 때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눈물로.
0: 네. 낯설기도 한데 눈물이 왈칵 솟았다.
1: 그러니까 그게 눈물이 슬픈 눈물보다도 감사 눈물이잖아요. 그쵸? 감사
0: 죄송하기도
1: 눈물.
0: 하고.
1: 그렇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0: 네.
1: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0: 네.
1: 우리가 얼싸안고 우는 것 같은.
0: 그 다시 받아주셨다는 느낌?
1: 그럼요. 맞아요.
0: 네.
1: 예.
0: 되게.
1: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죠.
0: 네.
1: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0: 네.
1: 선물 받은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새끼라에서
0: 괜찮아요.
1: 맨날 남들 선물 주는 것만 듣고
0: 아, 아니,
1: 세뇌만 당하다가 아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일단
0: 예.
1: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새끼라 선물 중에서?
0: 저는 괜찮아요.
1: 안
0: 괜찮아요.
1: 돼, 안 돼.
0: 다른
1: 아유
0: 예.
1: 얼른 시간 가요 시간 가.
0: 맞아. 맨날 그랬지.
1: 자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 거 없으면 제가 부르고 예.
0: 너무 많아요. 저기 그거 뭐더라?
1: 네.
0: 황금곱창인가?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0: 아,
1: 세트
0: 네네네.
1: 그거
0: 네.
1: 보내드리도록
0: 그거
1: 하겠고요.
0: 주면 동생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1: 동생하고 그렇지 동생하고 꼭 같이
0: 네네. 네.
1: 드시고 동생한테 이거 선물 주시고요.
0: 네.
1: 우리 언니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0: 너무
1: 축하의
0: 감사합니다.
1: 꽃바구니.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네, 알겠습니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참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에

0: 문을 열고
1: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해요.
1: TV님 덕분입니다.
0: 아유, 하나님 덕분이죠 뭐.
1: 예. 너무 힘들었어요.
0: 우리 총 연출 하나님 덕분. 아, 많이 힘드셨구나. 2년 동안.
1: 네.
0: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움직이고.
1: 아, 그래요.
0: 찔리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1: 응? 몸이 아프고.
0: 몸이 아, 아프고.
1: 천근만근이 안 되는 거 이거. 아. 이상하게 누가 잡아 당기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옷까지 다 챙겨 준비했는데 딱 그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구나. 아이고. 네. 우리 0578번님은 혹시 이제 그 아까 그 동생 있잖아. 동생 말고 네네네. 다른 네. 가족들은 어때요?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다?
1: 아, 자매 우리 언니는 미국 있고 언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오래됐죠.
0: 저는 아, 그 동생은 이제 같이 갔고.
1: 예, 네, 저 때문에 갔고.
0: 갔고. 혹시 남편이나 뭐 자녀들은요?
1: 아, 먼저 갔네요.
0: 아, 하늘나라 가셨어요?
1: 남편, 예, 서천하셨고.
0: 그렇구나.
1: 우리 아이도 좀 사고로.
0: 아이고, 그러셨어요.
1: 네.
0: 아, 어떻게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나요? 가족들이?
1: 네, 저희 아들도 믿고 저 남편 이제 췌장암 말기여가지고 전도를 해서
0: 네네.
1: 1년 6개월 동안 가기 전까지
0: 아이고,
1: 기도하고
0: 그렇구나.
1: 네.
0: 이번에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하고 남편이 흐뭇하게 정말 박수 쳤겠는데요?
1: 아들한테도 미안하죠.
0: 응?
1: 아들한테도 미안하죠. 아들 가기 전 2022년 4월 22일 그 전에가 부활절인데
0: 네네.
1: 부활절 헌금까지 했더라고요.
0: 아유 그렇구나.
1: 금전 출납부를 보니까. 근데 자기가 한 2년 안 가게 되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기도는 계속하고 이제 국동방송 듣고
0: 네네.
1: 뭐 그렇게 이것도 애비다 이러고 아니라고 3년씩
0: 아이고 그래도 2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지만 극동방송은 계속
1: 아,
0: 들으셨군요.
1: 네네.
0: 이래서 하나님이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1: 아,
0: 쓰시는 것 같아요.
1: 이번에 전파선에서 행사할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0: 그래요.
1: 네. 아침부터 들었어요.
0: 그랬구나. 아우 참.
1: 다 네. 전파선교사랑 다 했어요.
0: 아 전파선교사 다 하고 계시는구나.
1: 아 그러면서
0: 와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진짜 이렇게 좋은 소식 귀한 소식 감사의 소식 전해주셔서
1: 네.
0: 너무나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아까 보니까 소곱창을 네. 드리고 꽃바구니를 드리고 했는데
1: 네.
0: 제가 그냥 따로 동생도 네. 계약했으니까 동생도 따로 선물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아, 아까부터 내가 찝찝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안 괜찮아 제가 찝찝해
1: 아, 그래요?
0: 이, 예, 제가 찝찝해서 동생은 뭐가 좋을까요? 소곱창, 뭐 화장품, 유산균, 김부각, 김치,
1: 아,
0: 커피,
1: 김부각
0: 예예, 예, 오케이 동생.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이제 제가 김부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1: 안 주셔도 되는데.
0: 아이고 드려야죠. 우리 계약한 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0578번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1: 아. 아까까지 들었는데 내주 아 아까 그 저기 찬양 말고 그 찬양에서 나왔어요.
0: 제목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가사 제가 물어보면 다 생각이 안 난대요. 이상해.
1: 아,
0: 제가 아. 물어보면 다 생각이 안 나.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1: 방송에서 들으면 아니 교회를 저렇게 다닐 수 있죠. 찬양한 거 얼른 얘기 못 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하얘지는데요. 그리고 아 백합화 그 뭐죠? 뭐 백 뭐
0: 저산 밑에 백합화?
1: 네네네네네.
0: 내 진정 사모하는.
1: 아 그런가요?
0: 맞아요?
1: 네,
0: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맞아요 이 곡?
1: 네네네네.
0: 어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왜 좋아하세요 아, 이 찬양을요?
1: 어 들으면 아 저도 왜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던데요.
0: 그 찬양 들으면 눈물 나요?

0: 친구가 되신다는 말에 너무 좋은가 봐요.
1: 님께서 항상 부족한 점을 동의해 준다는 느낌? 친구랑 그 피디님 말씀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친구, 지켜주신다.
0: 친구, 예.
1: 두렵지 않게
0: 네.
1: 붙들어주시고,
0: 예.
1: 제가 22년도에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0: 네.
1: 또 남편 1년 6개월 만에 또 가고 이러면서 연달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예배였거든요.
0: 예.
1: 일적으로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마음이 어려우면 또 기도도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럼 한 2년 좀 방황을 한게 아니고 예배에 갈 줄은 못하는 것뿐이죠.
0: 어려운 얘기 오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 네,
0: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이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감사의 예배 계속 들으시는 우리
1: 네.
0: 0578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동생분에게도 축하한다고 꼭좀 전해주시고,
1: 네,
0: 네.
1: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귀한 영혼들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열매들이 새끼아라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원래 보물 퀴즈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내일 할게요. 내일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지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아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구역 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포항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0: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이 정복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악으로 채워갈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리셋을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만드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노아는 죄가 만연한 땅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안이라는 뜻으로 노아는

한숨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위안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안이 되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두 곡의 존 루터 작품을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함께 하신 곡은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었죠.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어서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존 루터의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1악장 준비했는데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1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작품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준비했습니다. 하워드 그라피스의 바이올린 연주, 요한 달레네의 비올라 연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가곡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예술 가곡 가운데 봄의 신앙, 필링스 글라우베 함께 하시겠는데요. 영국 출신의 아주 미성을 소유한 테너이죠.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예술가곡, 봄의 신앙,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두 곡을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교제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던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 누워있으면 자기의 심장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지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장성한 자녀가 이제 얼마 전 결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정을 꾸린 그 자녀, 그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지요. 우리 권사님은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싶은 바람에서 안전하고 탄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응원해 왔건만 이제 품을 떠난 그 아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힘든 시대 속에서 권사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치 그 아들이 위험한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이 밥숟가락이 입에 우리 닿지가 않더랍니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떠냐, 자투주장이 무엇이냐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위험천만한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그 아들을 만류하면서 화도 내보고 그리고 어긋장도 부려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이 도무지 굽혀지지 않는 것이지요. 울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내 자식 인생 여기서 망가지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며느리 얻었는데, 며느리 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 것 있지요. 또 지금까지 이 권사님이 수없이 그 아들의 인생에 우리 여러 일들을 코치하며 우리 그 말 앞에 순종해왔던 아들인데, 그러면에 엄마 말 잘 들어서 손해본 적 있어, 이런 심정으로 그 아들에게 이야기, 그 아들이 도무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이 마음 가운데 아들이 섭섭하고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말 듣지 않는 아들, 그 아들 바라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자꾸 쌓여가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서원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그 아들의 심정이 길이 바뀌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사님 지금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는 아마 주변에서도 간혹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혹은 주변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일들 중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섭섭할까요? 그게 왜 그렇게 원망이 될까요? 그게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이렇게 큰 일 말고도 우리는 인생사에 작은 일 몇몇 가지만으로도 때로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역정을 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내

인생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내가. 우리 가족의 인생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가. 우리는 내가 나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염려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응원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 그 밑에 이 바람들이 부서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삶 속에서 때로 지혜를 크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도 쓰고 그래서 자녀 계획도 꼼꼼히 계획하고 또 자녀의 진로와 미래 앞에서 여러 일들을 다양한 것들을 미리 우리 알아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녀일만이 아닌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준비하며 고심하고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현명함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내일들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방식이고 또 그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잘 경영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선을 넘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내 계획대로 그리고 일들을 풀어왔던 것처럼 내가 가장 잘 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장 옳다라는 마음 이런 착각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언밸런스한 다양한 상황의 불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자꾸 약해져가는 것, 노화되어가는 게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몸이 노화되는 건 잘 적응되지 않습니다. 이건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나중에 커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네, 우리 어릴 때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고 나면 이제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일이 섭섭하기도 하고 못 믿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만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확실함과 두려운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일기 다양한 날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들도 우리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좋은 날씨라고 기대해서 우산 챙기지 않고 나갔는데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온다고 일기 예보가 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면 하늘이 멀쩡한 날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건 차지해 두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 가족, 나의 인생, 나의 가까이 있는 일들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결정한 일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통제 욕구 혹은 통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구이고 본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본능이지요. 하지만 이 본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상황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죠.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그리고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 이런 마음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몇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때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깊은 곳에서는 이 지배욕구가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않는, 내 생각을 이해하지 않는,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 삶과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누가 더 큰지를 경쟁해 왔지요. 그런가 하면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또 누가 더 말빨이 센지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힘, 나의 생각, 내 역량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혼 초에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그 연애할 때 한 3년 정도의 연애가 있었었는데 이때 아내가 저를 많이 존중해 주었던 거죠. 고분고분하기도 했고 잘 따라주었던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줄 알았던 아내가 제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완전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지만, 너무나 뻔한 일들이지만, 때로 이런 일들도 내 뜻, 내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런 우리들은 이 불안이 커져가면서 두려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해질 수 있을까? 이 상황, 이 모든 일들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일들을 효과적으로 내 뜻대로 잘할 수 있을까를 아둥바둥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과정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려는 것은 교만이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여러 일들 앞에 계획을 열심히 수립합니다. 그 사람이 꼼꼼해서, 그 사람이 딱 부러져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할 것을 넘어서기도 하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이며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일들은 죄의 본성에 가깝게 다가서기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는 그 마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여, 주여라고 우리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결정의 자리에서 주님, 이 문제는 제가 더 잘합니다. 아니, 이 문제가 하나님 문제입니까? 제 문제이지, 제 자식 문제이지, 우리 집 문제이지, 이게 누구 집 문제입니까? 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이것은 우리가 삶의 진짜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 노릇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노릇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진로를 내가 더 잘 안다, 자녀의 미래와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내가 더 잘 안다, 우리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명한 생각을 모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화나고 섭섭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화가 나고 원통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자 화냈던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하죠. 그 가운데 바로 선지자 요나가 있었었죠.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저 악한 도시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을 경고해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 한 토막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자마자 배를 타러 항구로 갑니다. 하지만 그 항구에서 니느웨 방면이 아닌 정반대 방면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정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 저 놈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저 놈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저 놈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저 놈들의 악행이 우리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죽어도 마땅해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기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반드시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막아서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둘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두려운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이 과정 속의 일들은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 가지고 전했던 이야기는 며칠 뒤에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양에 있는 저기 외양간에 있는 소와 돼지까지도 회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니느웨 왕은 잿더미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에는 금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자복하며 엎드려 회개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자비와 궁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외치는 것이지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결정이 더 옳다,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이 더 옳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역적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인지를, 나의 이야기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무너진 계획 속에서 진짜 은혜가 시작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배하고 내 뜻대로 펴려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일이 되어집니다. 부담스럽고 큰 숙제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에서 강제로 이 손을 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당황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그 순간이 사실 우리 변장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야만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대로 풀어져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시간에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죠. 이와 같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은 놀라운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하실 것이니 난 그냥 아무렇게나 살란다, 내 계획대로 살란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인생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생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지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열심과 수고 끝에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책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도 과거에 높은 직책에 있던 분들, 혹은 또 지금도 여러 일 감당하는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내가 다 내려야 되고 모든 상황을 내가 숨쉴 틈 없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도 그때때마다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불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면 이 현수막에 대해서 저 글씨 크기를 이 자를 가지고 가서 우리 1cm 단위로 재면서 이게 지금 잘 만든 현수막이야? 를 체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을 시에는 너 그거 신경 못 썼어? 너 그거 몰랐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숨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사 내에서 모든 리더십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자녀의 미래와 질을 다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자녀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녀에게 강요가 되어질 때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죠. 이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기보다는 감시자와 감시받고 있는 사람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이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따뜻한 연대와 기쁨은 모두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끊없는 원망이 되어지고 족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가정의 장래는 끊임없는 갈등이 예고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선지자 요나, 요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보다 늘 앞서 있는 사람이었고, 앞서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앞서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앞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내밀한 고민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꼭 틀어잡고 있는 여기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이 작은 꽃 한 송이도 아까워하고 그걸 궁히려 여기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아까워하며 안타까워 여기는 것이 우리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도덕심, 내 나름의 정의감, 내 나름의 열심, 내 나름의 경험, 내 나름의 신념, 내 나름의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옳고 선함을, 바르고 좋음을, 유익됨을 우리는 우리 잣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완전함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내미신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큰 바구니에 있는 수북이 쌓여져 있는 앵두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앵두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앵두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계속해서 그 앵두를 쳐다보고 있는 이 카네기 앞에 주인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이 앵두를 먹고 싶으냐? 라고 묻습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움큼을 가져가서 먹으렴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카네기가 이 한 움큼을 뜨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 옴짝달싹하지 않고 그 수북이 쌓인 그 앵두 바구니를 보고 있는 그 카네기 앞에 이 할아버지가 한 움큼을 집어서 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던 것이죠. 카네기가 고맙습니다 하고 달려 나갑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 어머니가 묻습니다. 예, 넌 아까 왜 할아버지가 우리 한 움큼 가져가렴 했는데 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어?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카네기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여러 길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깊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불완전하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의 팔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이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0: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주장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애태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크신 그 하나님,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다.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큽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의 힘을 조금 빼봅시다. 그리고 운전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운전을,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경영을,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우리는 분투하고 일하며 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분투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를 마친 후 참된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붙들지 않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숲을 흔들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위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조이풀 카이어와 챔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캐리 언더우드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교회 행사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웃 초청 주일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모든 진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각자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몇 명을 데려왔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굴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옹기장이가 노래하고요. 다 찬양하여라 외에 메들리 찬양 디스커버 워십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윤정일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안한 세상에서 견고하게 서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어떤 성경책이냐?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통치로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분열 이후에 남유다 왕의 역사,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업적보다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성전은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면 역대하의 관점에서 보면 남유다의 흥망성쇠는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달려있어요? 성전. 바로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하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면 성전은 단순한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 그게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약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입구, 그 성전 문 앞에 세워졌던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세운 기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둥의 높이가 무려 35규빗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요, 거의 18m 달하는 거예요. 아파트 5층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둥 두 개를 성전 앞에 지금 솔로몬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기둥 머리에 사슬을 만들고요, 100개의 성류 장식을 만들었어요.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똑같은 동일 본문인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 이 기둥은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기둥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단단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놋입니다. 그런데 그 놋으로 이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기둥은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부수거나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놋으로 만든 청동으로 이 빛나는 거대한 기둥 위에 사슬과 성류로 지금 장식된 그런 기둥이에요. 그 기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태양빛이 내리칠 때마다요, 그 놋기둥이 구릿빛을 내면서 눈부시게 빛났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두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두 기둥

기둥은요, 성전 지붕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성전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뭐예요? 이 건물을 유지하는 거예요. 건물 지붕을 받치는 거예요. 이 기둥이잖아요. 원래 이게 보통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둥은 어디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의 기둥은요, 성전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능적인 구조물이 아니에요. 성전 문 밖에, 성전 밖에서 독립적으로 그냥 웅장하게 서 있는 그런 구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의 기능, 이렇게 건물을 받쳐주고 또 지붕을 받쳐주기 위한 그런 기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요, 이 두 기둥은요, 그냥 건축 구조상 반드시 필요해서 세운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웠는가? 철저하게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운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영적인 의미,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운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저 멀리서부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이겠어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두 기둥이에요. 성전 문 앞에 세워진 이 커다란 두 기둥이 멀리서부터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둥을 지나가야, 통과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이 백성들은요, 그 기둥, 이 기둥의 어떤 웅장함, 그 아름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성전 문 앞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정말 치열하게 삶의 현장터에서 살다 온 이 성도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인생살이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눈물 나는 현실을 겨우 버텨내다가 정말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성전 아니라 성전 밖에 이 두 기둥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눈부신 기둥을 그 성도들이 바라보는 순간 그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기둥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통과하면서 그 기둥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 그 백성들 안에 있던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 무너져가던 그 인생의 중심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뭐냐,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눈물만 흘리던 그 사람들이 기둥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 다시금 힘을 얻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둥의 역할이었어요. 건물을 받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역할로 세워졌다는 거죠. 바라오기는요, 정말 이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두 기둥, 이 두 기둥을요, 정말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세워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우리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두 기둥을 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이 두 기둥, 이 두 기둥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이 두 기둥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어떤 뜻이기에 이 두 기둥을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세워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이 두 기둥에 담긴 뜻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이 기둥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기둥 중에 오른쪽에 것이 있어요. 오른쪽 것이 무엇입니까? 야긴.
야긴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

야긴의 뜻은 무엇인가? 야긴은요,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야긴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둥을 성전 문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즉 뭐냐? 사방으로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절이 그렇잖아요. 사방의 대적들이 조공을 바쳐왔어요. 정치, 경제, 군사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거죠. 또한 솔로몬 왕,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요, 수많은 군대와 금은 보화를 소유했어요.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은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솔로몬이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와, 드디어 성전을 완성했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이뤘구나.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군사력과 내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웠구나 라는 그 자부심,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냐고요.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왜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운 것일까? 왜 하필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세웠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야긴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이 기둥을 딱 지나가면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인간적인 어떤 교만함, 인간적인 높은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내가 세웠다, 내가 이뤘다, 내가 엄청난 일을 이뤄냈다라는 그런 높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다, 이 화려한 성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금 다잡았던 거죠. 결국 뭐냐? 솔로몬은요,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자신이 이룬 성공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요, 땀 흘려 직장 생활하면서 밤낮으로 애쓰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요.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요? 행복한 가정,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이만큼 안정되고 내 자녀가 이만큼 잘하고 또 내 사업이 이만큼 어떤 자리 잡은 게 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간 인생인데, 잠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해 수고한 인생이야, 그래서 이런 삶을 이뤘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잘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뤄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성을 쌓고 성을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수고는 뭐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에 관심 많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수많은 약을 먹고요, 또 치료도 받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호흡 걷어가보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쏟아 부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요 수많은 거래처를 뚫어놓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 노력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요,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왜 불안해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요, 내 지식과 내 열심으로 자녀의 미래를 세우려고 하고, 내 능력과 내 인맥으로 사업을 세우려고 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가슴이 콩콩 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을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그 순간, 그런 무거운 짐이 나에게 딱 덮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폭풍 같은 불안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당장 한 치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당장 한 시간 뒤에 내 삶에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무지한 인간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불안과 염려가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자녀의 미래도 내 노력과 열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이끌어갑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내가 통제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즉 뭐냐,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주도권, 실제 내 삶의 경영권은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어떤 운전대를, 삶의 키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이 시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지고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 앞에 이 야긴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시리라, 즉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이 야긴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내가 세우면 이게 뭐예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잘 아시죠? 모래성 어떻게 됩니까? 바람 한번 불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요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어떤 바람, 그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과 경영권과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이제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야긴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두 기둥, 이 두 기둥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야긴이었습니다. 야긴의 기둥,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뜻이었죠. 두 번째 뜻은 뭐냐? 두 번째 의미는요,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야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기둥 중에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뜻은 무엇인가? 보아스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야긴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가 세우시리라. 그리고 왼쪽의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사방으로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바로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야긴, 좀 전에 알아봤던 야긴이요, 인생의 주도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라면, 이 보아스는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 문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시대였어요.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마병들이 있었고요, 뭐 솔로몬 지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불가능할 게 없는데.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 문 앞에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글귀를 새기지 않았어요. 그런 대리석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예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것일까? 왜 보아스인가? 보아스가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아스는. 왜 이 기둥을 세웠나? 왜냐하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막강한 군사력은 없습니다.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혜도 똑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요 반드시 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한계가 있는 지혜라고요. 결국 뭐냐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은요 언젠가는 그 한계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세운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아스의 기둥을 성전 문 앞에 딱 세워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금방 지쳐요. 나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절대 지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그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보아스의 기둥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이 기둥을 봐라. 그래, 나는 힘이 없지, 나는 약하지, 나는 무능하지. 그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0: 계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기둥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 나라,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는 힘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요, 솔로몬을 지켜준 거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백성들을 지켜준 거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내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약하고 무능할 때 주님께서 강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직 아유 쓸만하구나. 내가 아직 그래도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더 나아가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만큼도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바로 그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나의 무능함,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 모든 한계는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힘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즉 뭐냐? 내 연약함과 나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머무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고요, 이제는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굳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매일 아침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요, 세상에 이 불안합니다. 뉴스의 소식들이 불안해요. 이 불안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마음 문 앞에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기둥 사이를 걸어가는 인생은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는 그 인생들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내가 정말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야긴의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 내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보아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요 사방이 흔들리는 이 불안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7300 포항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잘 아시죠? 우린 흔히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성경은 해와 달이라는 단어 대신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으로 여겼고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권세를 자랑했죠. 하지만 창세기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표현들을 발견하는데요. 참 흥미롭지 않나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한 오늘이에요.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김명선 씨의 목소리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복된 화요일입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첫 찬양 너무나도 힘찬 찬양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하신 분입니다. 이 첫 찬양으로 힘차고 또 즐거운 찬양 올려드리니까 너무 좋은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셨을까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당당히 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오늘도 이 방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출석 체크 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올려주세요. 이 저녁이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밖을 보니까 참 저녁인데 밝아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감사했던 내용이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또 오늘 찬양했던 찬양이 있다면, 또 은혜 받은 찬양이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오늘 말씀 읽으셨다면 오마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로 출석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세 글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이렇게 세 글자.

글자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이렇게 출석 체크 세 글자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정말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죠. 화요일 날 말씀 암송하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집 근처에 봉숭아 꽃이 만발하고 때일은 코스모스 꽃이 외로이 홀로 피었어요. 그리고 또 내단교회 앞에 복분자가 익어가고 있네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3923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지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 올리시면서 또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올려드렸어요. 네, 오늘 출석체크 오감환, 오찬환

한 5만 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리 2667번님 1등이십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저도 왔어요. 출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등으로 출석 체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8570번님께서요. 오감완 오말완 하시면서 평안하고 여유로움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감사도 하셨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 봐요. 언제 말씀을 읽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저희가 또 말씀 찬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계속 같이 하시면 오늘 말씀 읽으시는 겁니다. 오말완 올리실 수 있어요. 네, 또 우리 3289번님께서요. 오찬완입니다. 오늘 찬양 완료입니다 하시면서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 8월 14일부터 15일 청도 느티고울 펜션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오, 우리 경주중앙교회 청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우리 3289번님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벌써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요즘 청년부가 교회 많이 좀 적어져서 힘든 교회들도 계신데 우리 이런 우리 3289번님 번 같은 청년이 계시다면 목사님께서 참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준비되길 함께 응원하겠고요. 또 1767번님께서 오감 완료 하시면서 오늘 감사 완료 하셨다고 홍PD님 오늘도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찬양도 들려드리고요 또 말씀 찬양도 함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말씀과 찬양 둘다 하실 수 있어요. 참 복된 시간이죠. 또 3900번님께서요 오찬완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8373번님께서 방금 올려주셨어요. 오늘 찬양 완료 오감완까지 하시면서 오늘도 두 천사의 목소리 기대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8373번님,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바로 코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된 코너 신나는 코너죠. 달고 달디단 바이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달고 달디단
1: 바이블.
0: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봅시다. 이 시간은 노래로, 찬양으로 성경 말씀을 즐겁게 암송하고 또 익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찬양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김효정 사모님,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모셨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0: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2: 네,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0: 네, 오늘 좀 오시는데 더우셨나요?
2: 그래도 해가 뉘어 지려고 하니까 좀 네. 시원한 바람도 불고 괜찮았어요.
0: 다행입니다.
2: 네.
0: 제가 기사로 접할 땐 이번 한 주가 가장 덥다고 올해 들어서
2: 네.
0: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도 저도 막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덥진 않은 것 같아서
2: 네, 저기 서울 경기권 네. 강원도는 더웠던 것 같은데 저희 포항은 오늘 그래도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아니었나 싶네요.
0: 포항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또 바다가 근처에 있으니
2: 그렇죠.
0: 감사한 네. 네, 오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싱어도 모셨어요. 우리 8373번님께서요 두 천사의 목소리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오늘은 우리 예린 양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린 양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예린 양.
3: 네.
0: 우리 오늘 혼자 왔어요. 우리 예린 양이 아리엘 언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리엘 양이 오늘 참석 못한 이유가 있죠, 사모님.
2: 네, 오늘 감기가

0: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1: 네.
0: 네,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그래서 오늘 쉬는 걸로 오늘 네. 아쉽게 예, 참석을 못했네요.
1: 맞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아리엘 양은 다음 주에
0: 네.
1: 네, 몸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고 오기로 약속했고요.
0: 네.
1: 네, 그래도 우리 예린 양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네, 예린 양 한
2: 네?
1: 주간 좀 괜찮았어요? 우리 예린 양은 몸 괜찮아요?
2: 네.
1: 어,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신나고 또 지금 안 보이시지만 너무나도 기쁘게 이 자리에 네. 임하고 계십니다. 막 몸을 흔들면서 예린 양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2: 네.
1: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들 또 예린 양도 사모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달고 달디난 바이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모님 저희가 지금 어디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0: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암송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저번 주는 저희가 14절, 15절 말씀
0: 그렇죠.
1: 암송했고요.
0: 네,
1: 또 저저번 주는 13절 말씀.
0: 네.
1: 이게 계속 누적돼요.
0: 맞아요.
1: 그래서 누적되면 더 많이 따라 부르게 되고 더 많이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1: 우리 예린 양이 지난주까지 암송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저희가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15절까지 암송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린 양?
2: 네.
1: 네.
2: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아리엘 파트도 나눠놨었는데 우리 예린 양께서
0: 잘하고
1: 많은
0: 있습니다.
1: 부분의 분량을 소화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또 그리고 우리 아리엘 양을 위해서 또 회복하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복습 퀴즈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에서 이 구절에서 말이 영어로 무엇인지 퀴즈로 풀어봤어요. 예린 양 기억나요?
2: 네?
1: 이 말 제가 horse랑 basket을 객관식 보기로 드렸는데 정답이 뭐였죠?
2: 뭐였더라?
1: 정답은 basket 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 달리는 말, 동물 말이 아니라 그 basket 밑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그런 말씀을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0: 네.
1: 오늘도 복습 퀴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빈칸 퀴즈 준비됐다고 들었어요, 사모님.
0: 네네.
1: 네.
0: 어, 계속 영어와 함께.
1: 맞아요. 저희가 영어 방송으로 착각하시는 분 없으실 수 있도록
0: 아, 네.
1: 오늘은 영어 말고.
0: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빈칸을 두어서 땡땡으로
1: 네.
0: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불러보고 또 빈칸에 부족한 단어를 맞히는 걸로.
1: 맞습니다.
0: 네, 준비됐습니다.
1: 그래서. 지금 땡땡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사모님.
0: 네.
1: 복습 퀴즈 드립니다. 그래서 땡땡으로 바꿔서 부르는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암송했고요. 지금 퀴즈 찬양 바로 들려드립니다.

0: 아멘.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의 퀴즈는요, 방금 불러드린 찬양에서 땡땡이라고 나온 부분에 알맞은 말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땡땡으로 바꿔 말했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찬양으로 불러드렸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땡땡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 였습니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 지금 기다리는데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그래서 객관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준비했죠.
0: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나 준비했어요. 네, 이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땡땡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니까 집안에 있는 물체겠죠?
1: 그렇죠.
0: 네, 사모님 1번은요?
1: 책상.
0: 2번은요?
1: 종이컵.
0: 3번은요?
1: 등경.
0: 네, 과연 어디에 둬서 이 등경이, 이 촛불이, 등불이 네. 비춰질지. 여러분들, 어디서 빛이 비춰질까요? 1번 책상, 2번 종이컵, 3번 등경.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9030 치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땡땡 위에 이 촛불을 두는 거예요. 1번 책상, 2번 종이컵, 3번 등경. 오늘은 저희가 세 분께, 이 퀴즈에서 세 분께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참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약간 오늘은 드실 수 있는 선물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음료나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선물이, 저희가 촛불을 책상 위에도 둘 수 있죠?
1: 둘 수 있죠.
0: 네, 또 종이컵도 저희가 막 부활절날 촛불 교환하면서 이렇게 촛농 녹으면 종이컵으로
1: 그렇죠.
0: 들어가게 그렇죠. 하는
1: 할 수 있죠.
0: 그렇죠. 종이컵도 말이 되고요. 또 등경도 말이 됩니다. 과연 어디 위에 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세요. 1번 책상, 2번 종이컵, 3번 등경. 세 분 선물 드립니다.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화요일 코너 달고 달디단 바이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복습 퀴즈를 찬양으로 드렸죠, 사모님?
2: 네, 맞습니다.
1: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면 되는 거였어요.
2: 네.
1: 15절에서 퀴즈가 나갔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땡땡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이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여러분들께서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됐습니다. 1번 책상, 2번 종이컵, 3번 등경.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바로 찬양으로 공개합니다.
2: 네. 13절, 14절부터

0: 아멘. 너무 신나는데요. 정답은 등경. 3번이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우리 먼저 2171번님께서요. 아까 출석체크 보내주셨는데 오늘 감사 완료 오찬환 하시면서 오늘도 극동방송 애청하는 75세 할배가 샬롬. 아, 75세면 아직 청년이시죠, 그쵸? 아, 네.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네, 근데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긴 하는데, 75세는 아니시지만, 그 점점을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약간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께서 점점을 참 많이 붙이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네 점점을 약간 이렇게 여운이.
0: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171번님,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 2066번님께서 등경 정답 맞히셨습니다. 또 7087번님 등경 3번 정답이고요. 또 8800번님께서도요 정답 맞히셨습니다. 7513번님 오, 정답 3번 등경입니다. 그리고 예린양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예린양 오늘 혼자인데 이렇게 응원 받으니까 좋죠?
2: 아, 네, 정말 좋습니다.
0: 감사해요. 또 3289번님께서도 정답 마치셨고요. 9713번님 3번. 네, 그리고 4313번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예린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번 등경. 오늘 감기가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네요. 빨리 나아지길 기도합니다. 가족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아리엘 양.
2: 언니.
0: 아리엘 양 우리 항상 함께 했는데 이렇게 정답도 맞춰주시고 문자도 보내줬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빨리 나와요. 네. 밝혀버렸네. 또 3774번님 3번 등경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이 날마다 켜지길 소망합니다. 샬롬. 아멘입니다. 아멘. 또 우리 9796번님께서 뭐라고 보내셨는지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정답을 등경이라고 보내시고요. 어제 성경 암송 강습회를 다녀왔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림 없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금식 릴레이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항해 주제로 나아갑니다. 7월 4일 5일 영유아부 파이팅!
0: 파이팅! 네, 성경학교 강습회를 다녀오셨대요.
1: 네, 지금 한창 하는 기간들이죠.
0: 맞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성경학교 강습회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다녀오시는데 네. 릴레이 금식기도 아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한데요. 네. 모든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식사권 또는 음료 이게 드실 수 있는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네. 세 분께 드립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우리 9713번님 그리고 7078번님 또 9796번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오늘 이렇게 처음 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처음 보내시는 분들과 또 정답 맞히신 분들 이렇게 드렸어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지금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두 정답 맞히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이죠. 오늘 찬양에서 마지막인 거죠, 사모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16절까지 저희가 함께 암송하면 암송 찬양 한 곡을 마스터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먼저 이 찬양 음원으로 들려드릴게요.

0: 네, 오늘 저희가 암송할 찬양. 지금 저희가 저저번 주부터 외웠던 찬양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찬양인데요. 사모님, 이 찬양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홍보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너튜브라 그러죠?
0: 네, 유튜브 그냥
1: 에, 아, 유튜브
0: 말씀하셔도
1: 해도
0: 됩니다.
1: 되나요?
0: 네,
1: 아, 네.
0: 유튜브는 저희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1: 아하,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직접 작곡하고 작업을 한 곡이라서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0: 네.
1: 그래서 유튜브에 온함성이라고 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것을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기도 하고
1: 네.
0: 유초등부에서도 이 말씀을 찬양으로 익히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음원 찬양 직접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도 걸어뒀는데요.
1: 네.
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 문자로 찬양 또는 노래, 찬양 또는 노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유튜브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번에 들어있어요. 네 절을 한 번에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예린 양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사모님과. 16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예린 양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2: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0: 아멘. 오늘은 한 절만 외워서 많은 분들께서 따라 부르시면 좋겠어요. 또 따라 부르시고 들으시면서 이 그냥 듣고만 있어도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1: 네, 맞습니다.
0: 멜로디가 같이 포함되면 암송을 금방금방 할수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네. 방금 찬양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3289번님. 네.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올려주셨는데, 문자로 샵9030이라고 이9030 문자로 보내셔야 링크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구절처럼 들려집니다, 사모님.
1: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0: 네.
1: 저희 어릴 적에 가끔 정전이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0: 정전, 저도 겪어봤습니다.
1: 네, 정전이 끊기면 이제 집에 있는 촛불을 막 찾아서 네, 하나를 켜죠. 그럼 생각보다 아주 밝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걸볼 수가 있는데요.
0: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저희는
1: 그렇죠.
0: 핸드폰으로. 그쵸, 예린 양?
1: 아,
0: 그럼 저희는
1: 그렇네요.
0: 핸드폰 뒤에 있는
1: 그렇죠. 이제
0: 플래시를
1: 라이트를
0: 켜죠.
1: 켜지만
0: 네.
1: 그때는 없었으니까
0: 촛불을.
1: 촛불을
0: 네.
1: 금방 찾아서 켰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0: 맞습니다.
1: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살아 있다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0: 네.
1: 우리 모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맞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작아요, 촛불은.
1: 그렇죠.
0: 근데 방을 환하게 합니다. 정말 새까맣게 어두운 방을 촛불 하나로 밝힐 수가 있어요.
1: 네.
0: 이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0: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1: 아멘.
0: 말씀인데요. 우리가 빛이 되라는 말씀,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이 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전에 저희가 외웠던 그 소금 말씀도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만큼 우리가 그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내뿜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한 권면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바로 찬양으로 불러보면 좋겠어요, 사모님.
1: 네, 우리 예린이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쉬워서 좋네요 오늘. 아, 한절이라 네. 비교적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8151번님께서 PD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 선물 진짜 보내드립니다. 이 구절 외운 적 한참 됐는데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암송을 했던 구절들이 또 나오면 너무 반갑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8151번님께서 이 구절을 외우셨었나 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빛이 되라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예린 양 한 번 더 읽어줄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린 양 맞죠?
1: 네.
0: 맞습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 또 너희 아버지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찬양도 들었고요. 또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암송했는데요. 혹시 암송하신 분들 암송했다고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저희가 참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이 퀴즈 준비했는데요. 바로 사모님께서 출제해드립니다.
2: 네.
0: 네, 사모님 오늘 퀴즈 말씀해주세요.
2: 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사전적인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는 명예를 의미합니다.
0: 네.
2: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것을 돌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0: 네, 오늘은 단어를 맞히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본래 사전적인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는 명예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죠?
2: 그렇죠.
0: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은요. 이은 기역입니다.
2: 아, 네.
0: 네. 너무 쉬운데.
2: 네.
0: 객관식을 준비했어요.
2: 아.

0: 분은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번호만 보내시라고. 네, 깊은 뜻이 있습니다.
1: 깊은 뜻이.
0: 네, 이 보기 제가 준비했는데요. 1번은 영감. 2번은 영광. 3번은 연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스닝도 중요하다는 말씀 객관식으로 드리니까요. 틀리면 안 돼요. 1번 영감, 2번 영광, 3번 연가. 번호가 틀리면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1번 영감, 2번 영광, 3번 연가. 오늘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게 하라. 1번 영감, 2번 영광, 3번 연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세요.

0: 아멘. 희주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찬빛. 오늘 저희가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빛이 되라는 말씀 암송하고 있어서 빛에 관한 찬양들 계속 올려드렸어요. 오늘 저희가 퀴즈를 드렸어요. 암송한 구절 중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게 하라. 이 사전적인 뜻은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또는 명예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다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린 양, 정답은?
1: 2번 영광입니다.
0: 정답! 맞아요.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 영광입니다. 1번 영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좀 이렇게 뭐 하시면서 들으시면 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냈는데 한 분도 틀리신 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2066번님께서 영광 맞히셨고요. 1767번님 정답입니다. 우리 7778번님 뭐라고 보내셨나요, 예린 양?
1: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모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는 삶 되길 저희도 함께 사모합니다. 8151번님께서도요, 정답 맞히셨고요. 1372번님, 정답입니다. 3289번님, 2번, 정답 맞히셨고요. 또, 0773번님도 영광 하시면서 퇴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퇴근길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7078번님, 정답. 또, 4369번님, 영광입니다. 이행시도 보내주셨어요. 진심 담아서 보내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어서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평안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답 맞히셨고요. 또 8283번님께서 정답 2번 하시면서 사모님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2: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제가 평소에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나는 비트에 맞춰 노래로 암송하니 더 새롭고 참
0: 아,
2: 좋네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작곡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비트로 또 새로운 멜로디로 이렇게 찬양을 암송하면요. 정말 외워지고요. 그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올줄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 7000번님께서 빛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늦게 와서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네, 다음 주에도 함께하길. 또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저녁
2: 네.
0: 6시에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바로 지금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신 분세분 말씀드릴게요. 뒷자리 번호 7778번님, 그리고 4369번님, 3722번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박예린 양 감사합니다. 예린 양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아리엘 양 대신에 자리를 이렇게 2인분을 소화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 예린 양.
1: 함께요. 네.
0: 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전해주신 우리 효정 사모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저희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누적해서 계속해서 외웠는데요. 이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음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030으로 찬양 또는 노래라고 보내주세요. 오늘 16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계속해서 있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달고 달디단 바이브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란 말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오히려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 육신적으로 지금보다 건강해지는 것 등을 뜻하는 말이 아니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 전부터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에 대해 질문할 때 설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진화론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 사랑과 배려를 해야 함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여 누군가에게, 한 영혼에게 용기와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을 당할 땐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연단의 시간이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희망과 감격의 통로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둡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은혜의 길,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한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며칠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 우리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라면은 말씀은 그 예배 이후에 우리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일이 참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도 휴대전화에 주소만 입력하게 되면 그 모든 길을 알려줍니다. 어느 길로 가야 빠른 길인지, 또 어디에서 좌회전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몇 분 뒤에 도착할 것인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아주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인생의 길은 어느 길이 맞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구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계절이 되면은 신앙의 길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은 사람의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쉽게 느슨해집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흔들리기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붙들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창립 80주년 기념 성경필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직접 손으로 쓴 그 성경 말씀을 모아서 창립 기념 주일에 한 질의 필사 성경으로 엮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씨를 잘 쓰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효자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겠다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던 말씀을 손으로 천천히 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장식처럼 두는 책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참고서도 아닙니다. 말씀은 어두운 길을 걷는 성도의 발앞을 비추는 등불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지도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책을 소유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 곁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내 삶 가까이에 두면서 그 빛을 따라 오늘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 오늘의 한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길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함을 압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등은 어두운 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길이 하나면 등불을 찾지 않지요. 대낮처럼

모든 것이 하나하게 보인다면 굳이 손에 그 등불을 들고 걸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언제나 하나지만 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도 내일 어떤 일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앞날도 다 알 수가 없고 건강의 길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가정의 형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잘 가고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질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도 막막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이 언제나 환하게 보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길이 어두울 때 나에게 말씀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어둡다라는 고백은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길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내 길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길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래 살아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다니는 그 익숙한 길을 운전할 때처럼 그런 것이죠. 여기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길이야,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야 하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다니다가 어느새 낯선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빨리 인정해야 그 다음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님, 제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경험만으로는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제 판단은 자주 흐려집니다. 제 길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놨어요. 결론을 정해놓고는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살펴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 발입니다. 말씀은요, 막연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한 교훈도 아닙니다. 바로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인 것입니다. 내 걸음, 내 선택, 내가 하고 있는 말, 또 나와 관계 있는 관계들, 또 내 가정 등 내 삶의 방향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이 암흑의 집사가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주님, 이 말씀으로 오늘 제 걸음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요, 우리 뜻대로만 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둡지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발앞을 비추고 또 우리의 빛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막막할수록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감정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길이 어둡다고 아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비춰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빛으로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까이에 둡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등불은요,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 하더라도 내 손에 없고 내 발앞을 비추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길을 걸어갔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멀리 있는 불빛은요, 그저 방향 감각을 짐작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 발앞에 있는 돌뿌리까지 비추지는 못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을 비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집에 있다라는 것과 말씀이 내 마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책장 안에 꽂혀질 수도 있고 휴대전화에 성경 앱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펼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삶 가까이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스마트폰을 참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찾고 잠들기 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또 알림이 울리면 바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휴대폰에 이 배터리가 조금만 부족해도 줄어들어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루 종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는 휴대전화가 가까이 있는데 마음에는 말씀이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주 보는 것이 생각을 움직이고 자주 듣는 것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자주 붙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물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만도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터로 나아가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몸이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긴 시간을 내어서 한꺼번에 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은 그 말씀 하나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등불은 장식이 아닙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말씀도 장식이 아닙니다. 가정에 성경책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급하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성경책 위에 하얀 먼지가 뽀얗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서로가 멋쩍게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작 말씀은 삶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를 비추어줍니다. 화가 날 때 내 입술을 비추고 욕심이 생길 때에 내 선택을 비추고 낙심이 올 때에 내 믿음을 비추어줍니다. 우리는 가끔씩 집안에서 전등이 나가게 되면 그때 빛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불빛도 꺼지고 나면은 불편함이 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지만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두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식사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다시

다시 그 말씀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내 가정에서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내가 조심해야 될 말과 태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조금씩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들은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걱정의 소리도 크고요. 염려의 소리도 큽니다. 비교의 소리도 크고 사람들의 말도 자꾸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두게 되면 그 모든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들면은 미움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도 감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멀리서 바라보는 책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두고 붙드는 그런 생명의 빛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완전히 멀리하지는 마십시오. 하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날 예배 때 들은 이 말씀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내 발 앞을 비추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어두운 길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삶 가까이에 두시고 그 말씀의 비단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의 빛을 따라 오늘 한 걸음 순종합니다. 등불은 바라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걸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불빛이 앞을 비추면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빛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 말씀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위로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걸음을 바꾸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이 등불은 먼 곳을 비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 발앞을 비춥니다. 한 걸음 앞을 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쯤 끝날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순종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전체의 지도를 손에 들고 그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길을 다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지식 많은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는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직 내 발에 등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등불은 손에 들고 길을 걸어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지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실제로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화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에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보라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막연히 좋은 마음만 품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먼저 손을 내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한 번에 다 살아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계속 방향을 고치는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서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다시 걸음을 돌이키고 고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바로 이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거칠어질 때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닫혀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옳은지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태도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은 먼저 상대의 잘못을 비추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내 마음을 비추게 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낮아질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발을 발 앞을 비추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걸어야 될 그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길이 늘 밝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길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경험만으로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입니다. 길을 다 알아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비추는 만큼 믿음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멀리 두고 바라보는 장식이 아닙니다. 내 발 앞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 앞에서 내 걸음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비추어주시는 그 한 걸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눈에 볼 때에 작아 보여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용서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립 80주년 성경필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500명의 성도들이 손으로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 말씀을 쓰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80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길도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필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그저 단순하게 글씨를 쓰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정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붙드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발 앞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못 얻어지면

0: 이런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안내를 외면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만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내 발 앞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앞에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필사하는 성도들의 손끝을 통해서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행복한 효자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4664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작년 5월은 저희 아이 고2였던 때에 아파서 한달 동안 병명도 모르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난 이제 6월, 크론이라는 희귀병과 지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기도하는 아이를 보며 정말 힘이 나고 주님께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아, 짧은 문자이지만 1년 동안 얼마나 깊은 눈물과 기도를 하셨을지. 아, 너무 공감이 가서 이 문자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4664번님의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4664번님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주보혈 날 정결케하니 주보혈 워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누리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가사가 참 좋은 여기에 모인 우리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홀리원의 찬송편곡 성경책이란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좋은 씨앗의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6월의 중순인데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드는 6월의 남은 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인생 길이라고 합니다. 길을 걸어간다고 하죠.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의 길이 되고요. 또 1년, 2년이 쌓여서 10년, 그리고 정말 우리의 전 인생의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등산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상하게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30대까지만 해도, 4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1년에 한두 번은 지리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걸 참 좋아하고요. 또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등산을 하게 되면은 이 등산로에 묶여있는 요 리본이죠.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갈 때는요, 그게 별로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지만, 좀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뜸할 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 리본을 보면은 정확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 리본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야 갈지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길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편안한 길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게 된 이 부활의 소망, 이 죽음을 이겨낸 이 생명의 길은 잊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는 분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번안 곡이죠. 외국 곡인데 이제 번역을 한 곡입니다. 근데 뭐 가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찬양이 주는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요. 또 그분께서 길이 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셨고요.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길이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아, 저도 이제 뭐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요.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 좀 아쉬운 결정들도 있었다. 아, 그때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것을 선택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뒤를 따라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하죠.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 직장에서 내가 나누었던 대화들, 그런 언어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경험하여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전도받아서 나오셨는데 그 전도받은 방법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내가 누구한테 전도받아서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당사자는 몰라요. 자기가 전도했는지를. 제가 이제 우리 교구의 분이라서 이제 전화를 드리고 아 이런 분이 등록하셨는데 그 전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집사님 이름을 대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는 전도한 적이 없고 그분이 이제 직장 동료였대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나 같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은 욕을 택할 것 같은데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걸 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할까?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어떻게 택할까? 그러면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나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보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요.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멋있게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으로 팀누구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까요? 물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고 느끼는 이들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냥 뭐 억지로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어떤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의 신앙은 녹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만남이 그의 삶을 다 바꾸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저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 안에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사역을 한다 아니다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곧 믿음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그 구원받음을 증명하는지

증명하느냐, 행함으로 증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어들도 좀 바뀌면 좋겠고요. 또 드러나는 여러분 외적인 것이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를 바라보며 네, 믿음 안에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활동했던 제네시스라는 팀은 연주 팀이었거든요. 좀 연주 팀이고 또 음악 장르도 좀 있다 보니 저희들은 우리가 하는 음악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더라고요.

게 있었습니다. 뭐, 하드코어도 있었고요. 뭐 메탈, 락, 뭐 팝, 뭐 또 힙합 이런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음악 장르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 사라지고 예배 음악만 딱 남았던 시간들이 꽤 오래 지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다시 좀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하는 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조용한 음악만이 찬양이다, 찬송가만 찬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찬양들은 결코 조용하지 않거든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소고와 견갈이와 비파와 뭐 모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 찬양도 그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이나 신앙에 대한 점검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찬양이 좀 다양해진다는 것은 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복음의 도구들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예배 팀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생계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좀 이런 다양한 찬양들 또 이런 찬양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사실 이런 찬양들, 다양한 찬양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리 잡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찬송가로 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찬송가보다는 조금 비트가 있고 이런 곡들을 훨씬 더 좋아했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이전에 이 찬송가로 이끌 수 있는 또 그 세대에 맞는 찬양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넓게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들 또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들 좀 더 다양한 교회 음악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혹은 그 가사 속에 당당하게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행팅 1번 가운데서 우린 주를 만나고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만나는 것이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만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셨을 거니까요. 내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극동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전도단 1번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교회로 사셨으니 내일도 교회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의.

0: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된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러나 오르반은 울기는 울었지만 그의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자 이제 2장입니다. 2장 1절로 가보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종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그 보아스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사실상 우리 이 룻기서에 있어서의 주인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아스는 친종부를자의 표상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또 나오미에게 친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보아스가 그런 면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친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우리가 말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신 분으로 우리와 똑같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라는 그 이름은 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인데 우리는 또한 그의 이름을 용감한 전사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용감한 율법의 사람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심, 용감한 전사, 용감한 율법의 사람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 다 보아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고 부유했고 용감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 생소한 법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법들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법 체계와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곡식이나 다른 소산의 이삭을 줍는 것은 모세 율법 체계의 일부였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제의 방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룻이 나아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했던 사실은 그들의 가난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소한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군데 언급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제에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돈을 주는 가난 구제법을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돌아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 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땅의 주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러한 법은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군데 어디 또 나와 있냐면 신명기 24장 9절에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내가 밭에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제에도 맡기지 않으시고 빵을 타기 위하여 줄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선금을 받게 만들지도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밭에 나아가서 손수 이삭을 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만, 손으로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뭐 효과적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아주 비능률적인 것이죠. 추수하는 사람들은 밭에서 약 30%나 되는 막대한 이삭을 그 당시로 보면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자들이 일단 그 밭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밭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가 먼저 추수를 했으니 다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삭을 줍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도 자비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근대적인 어떤 면에서의 정치 경제 체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뭐 곡식의 30% 정도를 이삭으로 밭에 남겨둔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당시 시대나 어울리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교훈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남겨두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전혀 도외시 되던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니까, 뭐이 세상에 다른 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몸소 조사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공부를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수고해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크게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복 받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IMF가 지난 지가, 또그 다음에 오일 쇼크를 지냈던 적이, 민주화 운동으로 한참 여러분 노사가 아주 극심하게 대치된 적이, 그리고 사상이 막뭐 6.25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될 거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뭐 어렸을 때 많이 가난했죠. 시골에서 자라났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결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가들은 표를 얻는데 급급하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쨌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와 같은 룻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생소해 보이는 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만, 이 법을 따라 행동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룻은 이방인이어 또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나아가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나오미는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날 베들레헴의 길을 따라 이삭을 주려 가고 있는 룻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정처 없이 그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한 여인을 여러분들은 상상해 낼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길을 찾았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갔더라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올 필요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룻이 곧바로 말해요. 이 보아스의 밭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 중에 이제 베들레헴 쪽을 이제 가보실 터인데 한번 거니로 보시기도 하겠죠. 저는 루시 갔던 그 길을 정확히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근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걸으면서 루시 이 길을 갔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죠. 저는 보아스의 밭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밭은 베들레헴의 언덕길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도시였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언덕 위에 있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도 예외가 아니었겠지요. 그 언덕 아래 매우 비옥한 골짜기 가운데 보아스의 밭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룻이 베들레헴에서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하나의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즉,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설치하시고 보아스의 밭을 가리키는 노종표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간 걸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룻이 환상을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룻이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보아스의 밭을 바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룻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아는데, 그거 뭐 보십시오. 룻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룻이요. 나는 당신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주는 어떤 표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다고 그랬지 다른 어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라고 아마 룻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지요. 우연과 같은 필연이라고.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신단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렇게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 전보나 속달 우편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젯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어젯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능력도 없고 함부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분명히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뭐랄까요, 저속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아주 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의 경우는 달랐어요. 룻 경우는 결단이 다른 어떤 그 요소보다 중요하게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예로 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지시를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요나에게 여러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을 올바로 찾아갔던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는 사실 여부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섭리하심으로 룻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도책을 주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있으실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책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치 지도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본다고요.
그들은 주님의 뜻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이래.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들처럼 분명히 알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이 매기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이 매기 목사님께서 참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얼마나 올곧은 해석을 해주시는지, 그분이 이런 예를 하나 들으신 것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오래전에 당신께서 이 텍사스의 클레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텍사스 동부에 있는 교회와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교회로부터 각각 이 부임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 텍사스 동부로 가야 될지 캘리포니아 서부로 가야 될지 이게 어디로 응해야 될지 당신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느 초청을 받아들여야 될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은 아주 정말 지인인 아이언 사이드 박사로부터 자기가 일생 동안 내렸던 결단의 80%가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른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 매기 목사님도 그 말을 듣고 집에 나가서 아내에게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매기 목사님은 확신이 없었지만 캘리포니아로 가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뭡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손바닥에 뭐침 튀기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그때그때 신호등을 보여주시거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려주신다는 말도 사실은 그건 어딘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뭔지 잘 알고 가지 못하지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먼저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란 길로만 해석하는지 참그 알잖아요.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아니란 아주 편안한 그러한 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적어도 루색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루색이 올바른 밭을 찾아가고 있는지 알았느냐고 물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왜 그 밭을 선택했냐고 묻는다면 또 이렇게 루시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을 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나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밭을 보고 아, 저 밭에 가서 주우면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왔어요. 이삭 줍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 그 밭은 아마 주인이 인색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길 저쪽편에는 많은 사람이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아,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밭 주인은 관대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사건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자녀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0: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주변에 울타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 사단도 욥을 손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묘하고 가치 있는 어떤 목적 없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생에 있어서 환난은 이처럼 오묘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어요. 저는 룻이 본인이 내린 결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다고 저는 사실 확신해요. 왜냐하면 처음엔 몰랐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뭔지 나중에 가서 알았지요. 룻은 그저 앞을 보고 갔고 기도한 후에 합당한 결정을 아마 내렸을 것이다. 저는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베들레헴에 돌아와 이삭을 줍던 룻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사람의 밭에 이르게 합니다. 용감한 율법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렸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번 보아스, 2번 바나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회개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한 신실한 성도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빛이신 주님, 주님은 제 마음

속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선 제 모든 갈망이 훤히 드러납니다. 제 안에 조금이라도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저의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지내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9편 함께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7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기 33장 26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나의 말씀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과 영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현이 부른 여름이었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둘러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릴 만한 일들이 참 많죠. 뉴스를 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 가만히 있어도 불안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 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에이미 그랜트의 That's What Love Is For, 스티븐 크러쉽만의 His Strength Is Perfec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작아서 남정인의 항해,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무엇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안에 별것 없다는 걸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이 이 밤에 위로가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La Rue Howard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단테의 소설 신곡에 나오는 지옥 입구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두 소망을 포기하라. 다른 말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즉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 소망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망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쓴 7,000여곡의 찬송 중에 5,000여곡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주제였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진행했던 목회자는요, 대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왕관을 쓰시기에 마땅한 분이 오시기 전까지 나라를 훌륭히 통치하소서.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비욘드 선셋 메들리, 해지는 저편, 영우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프라노 신용옥의 찬송으로 오늘 첫 곡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여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계속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거스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만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신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막막한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지기까지 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로스의 나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경미의 오신실의 신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르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 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필립 웹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후호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서 1073 월십에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길로 표현하면 너무나도 험한 길이라는 비유들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도 하죠. 행복하고 즐겁고 말할 나위 없이 어떤 감사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도 분명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인상을 찌푸리게 돼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는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고난, 어려움 또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믿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특별히 저 북녘당에서 오늘도 이 시험 당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가족의 어려움 등등 질병의 어려움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견디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너 시험을 당해 전해드렸어요. 시험을 당하면 이 찬송의 가사처럼 범죄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환락과 쾌락을 쫓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느라 돈이며 시간이며 건강이며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셨던 큰 복과 은혜를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라 먹을 것도 또 입을 것도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실 거예요. 발견해 보세요. 그 발견의 기쁨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또 동포 여러분들께,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이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 FM 채널로 방송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우리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이밤 깨어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 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죠. 코로나 이후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복원됐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올 만큼 친밀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수년째 대북 제재를 받아왔던 북한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고 게다가 시 주석이 직접 방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중국도 북한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바라보며 우리 정부와 한국교회는 어떤 대응과 자세를 갖고 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의도를 분석해보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었던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방문 소식을 중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2: 중국의 CCTV, 중앙TV하고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6월 8일 정오께 평안순환공항에 도착했고
0: 네.
2: 또 김 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시 주석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 처음으로 북한을 찾았고 7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자 북한이 이때 시 주석을 환영한 내용도 정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대적인 환영이라는 표현이

0: 맞을 정도였지요? 어땠습니까?
1: 예. 평양 순안공항에는 시 주석이 도착하기 전부터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고요. 또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기 인공기와 중국 오성 홍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0: 네.
1: 아, 또 습근평, 북한에서는 습근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등 환영문구가 한국어와 중국어로 공항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평양에서 내린 뒤에는 양 정상이 악수했고 또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평양에 도착해서도 또 김일성 광장에서도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1: 예, 시 주석을 환영하는 의전 차량 행렬이 경호 오토바이 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평양 개선문을 통과해 평양 시내로 진입했고요.
0: 예.
1: 또 거리엔 양국 깃발이 달려 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꽃과 풍선 흔들며 환영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또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예포가 21발이 발사됐습니다.
0: 네.
1: 기병대를 필두로 의장대의 사열이 있었습니다. 환영식은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자 북한이 혈맹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한 것에 정말 열렬히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를 벌였는데 또 이때 양 정상 간의 스킨십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예,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에서 시진핑 김정은의 브로맨스는 마오쩌둥 김일성 시기를 연상케 한다 할 정도로 돈독했습니다.
0: 네.
1: 또 동반한 영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속삭임도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하고 극진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0: 네.
1: 코로나 이후에 소원해졌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벌써 한 주일이 지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분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시진핑을 왜 방북했을까
0: 네.
1: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역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0: 예.
1: 또 이 역할은 러시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요. 남한은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0: 예.
1: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의존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화되는 의도가 있고요.
0: 예.
1: 또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하에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0: 예. 예,
1: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중국의 대한반도, 대북한 전략은 이 흐름 속에서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은 낮은 선봉을 통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남북이 중국의 의도대로 통일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이것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북한을 다루게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왜 시진핑 국가주석을 초청했을까? 예. 북한은 지금 핵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0: 그렇죠.
1: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거론을 안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묵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이것은 대미 관계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또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자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네.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지지, 경제발전을 위한 물자 지원, 또 대북 경제 의존도가 90%에 있다고 하는 북한 입장을 중국에게 잘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이 옵션을 많이 가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입지가 적어지게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0: 네.
1: 예. 더구나 남한의 한류의 북한 유입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북이 교류한다면

0: 북한은 더큰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1: 오.
0: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남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안으로 중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위협을 낮추면서도 북한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을 의존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중국 카드와 남한 카드를 모두 가질 때더 입지가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지지하기보다는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양수집행할 수 있는 전략을 한국이 북한에 제시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네 번째로는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테면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 정권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본주의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 북한에게 중국은 안전한 파트너가 아닐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예속화하려는 의도가 있고 또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남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1: 네.
0: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해설을 할때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좀 유익하게 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북한이 망하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변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은 남한을 미워하게 되겠죠. 통일이 어려워집니다. 또 북한이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남북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요. 이 급변 사태소에서 미중일러 강국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미중일러의 이익에 우선 반영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한의 입지는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은 고사하고 북한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변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교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미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논리로 북한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똑같은 전쟁 논리로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통일하는 것이라면 한국 교회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자, 오늘 나눠주신 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목사님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진핑의 방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국가로 묶어두고 중국을 통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교류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에서 다시는 피흘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교류 협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국 교회가 평화의 사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협상 타결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최종 서명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불순 녹화물 시청과 유포에 대한 새로운 사법 지침을 내리면서 간부 가족들의 처벌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단둥과 옌벤을 수시로 오가며 무역 상담을 벌이고 있지만 대금 결제 문제로 실제 계약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외국인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AI 주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국의 화장품 K-뷰티 열풍이 미국과 일본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화장품의 해외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지난 주말 부산에서 11만 명의 팬들과 데뷔 13주년을 기념한 가운데 공연 이후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부산 전역이 BTS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와 2-2로 비기며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핵협상 타결에 합의하면서 106일 동안 이어진 중동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간의 합의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정부도 미국과의 전쟁이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열 예정이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완화 방안 등이 최종 문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서명 직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모두 배럴당 $80대 중반까지 하락했으며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은 한국의 수입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기 흐름 등 다른 변수도 남아있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사진을 공개해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SNS 서비스에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나란히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과 비핵화 합의 체결을 예고한 직후 공개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일정 부분 정리한 뒤 북한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협의체와 각종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최근 한미일의 비핵화 방침 재확인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며 한국을 계속 적대국으로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과 북한의 대응이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외부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법 처리 기준을 담은 이른바 7대 사법 지침을 최근 당과 사법기관들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불순 녹화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 가운데 국가 공로자나 군 고위 간부가 있을 경우 그 공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자와 고의적 유포자를 구분하고 사형과 같은 극형을 적용할 때는 대상자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상적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특히 군 핵심 간부 자녀들의 경우 법적 처벌보다 사상 교양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간부층을 중심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형 집행 직전에 감형됐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군과 당 간부층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출신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무역 일꾼들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옌벤 지역을 자주 방문하며 중국 무역업체들과 물품 수입 상담과 계약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측이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은 100여 종이 넘으며 특히 지방발전 20승 10 정책과 관련된 건설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루미늄 창호와 합판, 벽지, 실리콘 마감재 등 건설과 시설 개건에 필요한 자재 주문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각 지역의 공장과 시설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은 물품을 먼저 공급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은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금 미회수와 계약 불이행 사례를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 내 사업권이나 현지 활동 보장과 같은 담보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무역 일꾼들도 현장에서 계약을 결정하지 못하고 상부와 협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접촉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 거래 과정에서 쌓인 신용 문제와 결제 불안이 여전히 교역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모델 자체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은 해당 모델의 보안 장치가 우회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등 외국 세력이 접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엔스로픽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장비 중심의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자체도

규제 대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국 AI 기술에 대한 의존 위험이 부각되면서 각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 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이른바 AI 주권 경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 개점 첫날부터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리브영은 현지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 화장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중소화장품 브랜드들의 진출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은 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와 편집숍, 생활용품 매장 등에 잇따라 입점하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일본 세븐일레븐에서도 K-뷰티 전용 판매 코너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는 K-뷰티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데뷔 13주년을 전세계 팬들과 함께 기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틀 동안 모두 11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멤버들은 아미 여러분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부산 출신인 지민과 정국은 고향에서 공연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고 멤버들은 한국에서 공연한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에서는 신곡과 대표 히트곡들이 이어졌고 수만 명의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국내외 팬들의 부산 방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공식 굿즈 판매장과 전시 공간, 해운대에 조성된 BTS 테마 공간과 포토존 등을 찾으며 부산 곳곳에서 추억을 남겼는데요. 부산역과 주요 관광지에도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호텔과 상업시설 역시 특수를 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K-POP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영향력과 함께 공연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가 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주별리그 F조 1차전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두 차례나 리드를 허용했지만 후반 44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는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일본의 끈질긴 수비와 집중력에 막혀 승리를 놓쳤습니다. 일본은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틴 뒤 후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다시 역전을 허용한 뒤에도 경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며 값진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일본은 한국과 호주, 카타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체코를 2-1로 꺾었고 호주는 터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며 카타르는 스위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들은 2승 2무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오는 21일 튀니지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어서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과 진남포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안주와 진남포 18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 28도, 안주 27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8도, 삭주 16도, 강계가 14도,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6도, 신의주와 삭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장현 2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고성과 평강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원산과 고성 18도, 평강 17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 30도, 고성 24도, 원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옹기와 성진 16도, 무산 10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19도, 옹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신

한다는 것. 그래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큰 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또 들으시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에 궁금하신 분들, 특별히 탈북 과정에 더 도움이 필요한 우리 북방의 동포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며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해 한줄 기도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구지 위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대신 농부가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고 자기 지게 직접 지고 걸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짐을 달구지에 싣지 않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그러자 농부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답하죠. 소가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집에 가는 길까지 짐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여성은 오래도록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글을 남기죠. 경주에서 만난 농부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펄벅이었는데요. 돼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였죠. 농부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를 생각해서 짐을 진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한 외국인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 전체의 얼굴로 그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삶으로 행동으로 읽힐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누구 곁에 어떻게 있는지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부터 3절까지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기억하며, 그 무엇도 뺏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과 함께 나의 생명 드리니 각각 한웅재 목사님과 안선실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사역자 초로움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질서의 교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히라고 그랬어요. 이건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있으면 5천 명이 먹겠다고 난리 때리면 밟히는 사람도 있고 힘센 사람 먼저 묻어먹지 나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 차지도 안 갈 거예요. 근데 100명, 50명 다 싸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들이 나눠주라 그랬어요. 질서를 무시하면 혼란밖에 없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용산에 할로윈 때 왜 사람이 밟혀 죽었습니까? 질서가 유지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질서를 무시하면 식량 배분하는데도 무산이 될 겁니다. 몇몇 사람 깔려 죽었을 겁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도 있었고 주먹 센 사람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거고 약자에게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참 일본 가면 난 부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질서를 그렇게 잘 지켜요. 뒷골목에 차 세우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갖다 차 세워놓고 나만 편리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차가 있든 없든 그걸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질서. 아침 출근 시간에 신호대기에서 양보하는 것을 보고 자동차 문화, 주차 문화, 질서 문화, 양보하는 문화 참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질서 잘 지키라고 우리는 교통순경도 있어요. 새치기 하지 마라. 어느 나라 가봐도 지금은 뭐 많이 줄었어요. 교통순경하고 운전자하고 멱살 붙들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도 질서답게 하신 거예요. 빛이 있고 궁창과 물이 있고 땅과 바다가 있고 해와 달 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안식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었죠.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인체에도 질서가 있어. 참 신기해요. 이거는 24시간 고동을 해야 돼. 이거 쉬면 우리 죽어. 근데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참 나는 90을 살아도 이거 쉬지 않고 계속 가는 이 신기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에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나 없나.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테너 이동명 씨의 목소리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진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이

0: 이오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오키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1: 예.
0: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1: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나이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제비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형편입니다.
0: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1: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네.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겹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0: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시간 전에
1: 예.
0: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1: 99년도에 나왔습니다.
0: 몇 살 때쯤이셨죠?
1: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3, 1월 23일입니다.
0: 겨울에 나오셨어요.
1: 예.
0: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1: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네.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청진시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동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0: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1: 예.
0: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1: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의 땅을 하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0: 네.
1: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0: 네.
1: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하고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0: 네.
1: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제에 가야 되고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헤어날래 헤어날 수 없습니다.
0: 북녘에서는

0: 약간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예.
0: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1: 그저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아놓은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0: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북녘 땅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주님의 산소망이 그땅 가운데 가득할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내가 당신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으니 형통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고난조차도 나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며 주님께 더 구하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이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선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감사를 평강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예배하라.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이 있건 감사거리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글 같은 세상이다 보니 별의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산전수전 많이 겪었던 링컨 대통령이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 정말로 고민스러운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이것이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말하기를 피조물인 인간의 최고의 선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요거 그저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특별한 감격이고 감사할 일임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즉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니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아시고도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잘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배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샬롬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지체인 우리라면 우리도 당연히 평강 누리며 살아야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는 환경 여건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사했다가 불안했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환경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심령조차 얼마든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이런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분명하다면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 감사 빼앗아가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수고하는데 남들이 그 정도 수고하면 다 인정해 줄 텐데 인정받지도 못하잖아. 여러분 수고하면 남들이 다 인정해 줘요. 근데 마귀가 괜히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고 왜 너만 양보하고 너만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양보하고 희생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뭘 기대해. 다른 많은 사람도 자기 멋대로 환경 여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생각이 들려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합니다. 주님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더 큰 관심 가지니까 이 평강이 기숙하지 않는 겁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분명 가정을 돌봅니다. 애를 씁니다. 가정 식구를 위해 희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서 봉사하고 정말로 헌신적입니다. 직장생활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규정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 최선 다하는데도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강 누리는 거 좋지요. 우리 가운데 나는 평강 누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평강 누리지 못합니까? 이 갤럽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샘플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는 평강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요거였는데 평강 누리는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래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막 생긴 진화 심리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인간의 뇌는요, 생존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평강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 살아남는 데 신경 쓰다 보니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거, 부정적인 정보, 실패하는 거 거기에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마이스터가 한 말이 저거예요.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보다 더 강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남이 칭찬하는 거 10개보다 남이 비난하는 거 1개가 더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실수하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 거 안다고요. 그런데 내가 10개, 20개 칭찬받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부족한 줄 뻔히 알면서도 비난받는 거 하나 가지고는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지배당해가지고 투덜투덜 그린다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에게 10거 잘해주다가 하나만 서운하게 하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답하세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평강 빼앗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평강 누리길 원한다면 평강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영적 전쟁 치를 각오를 하면서 승리 주관자 제발 초점 맞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전쟁 매뉴얼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도 하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평강 얘기, 감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질 것 같으면 싸우지 마세요. 괜히 싹 봐가지고 아, 이길 가능성 없다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왜 대들다가 얻어 터지고 나서 목사님 보고 신방 오라 그래요? 아예 질 전쟁 하지 마세요. 이길 전쟁이나 하시고 전쟁했으면

0: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라도 이기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김 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0: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은 책임지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마다 평강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다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각자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여러 지체들이 있는 그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 누리는 공동체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공동체는 은혜가 메말라 갑니다. 이 같은 교회 안에도 꼭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이 모인 교회도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둘씩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걸 까닭이 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 정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이런 감사 고백은 그저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불평불만 원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활보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는 감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은 공동체 전체가 평강 누리게 해요. 왜? 감사 습관이 되면요, 교회 사역들이 다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쓰임 받으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셨어요? 그 가정 분위기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리트머스 혹은 감사시금석 딱 대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감사와 여러분 가정 분위기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매사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 공동체의 평강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이 감사는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은혜를 막 일파만파 퍼져가게 하는데, 이 불평은요, 병원근 세균처럼 막 확대시키면서 모세 오경을 보면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안수집사님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질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탄에게 세뇌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려는 사람들과 패거리를 만들고 그래요. 그 결과 하나님도 미워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의 행위를 미워하냐? 예수님인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와 관련해서 니골라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이레니우스는 자신해져서 이단 논박에서 니골라는 말씀을 외면하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초대교회 신기원의 역사에 당당히 들어서도록 당당히 선출되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이사야 26장 3절은 저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새번역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마음의 평강 원하십니까? 비결 알려드릴까요? 답을 벌써 아는 것 같아.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져도 나중에 그 사람 평안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부모님 곁에 한결같이 있으면 그게 효자고 효녀입니다. 한결같이 않으면 효자 효녀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일꾼입니까?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한결같아야 돼요. 충성하는 충신되고 싶어요? 그럼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한결같아야 하는 겁니다. 친구도 그래요. 한결같아야 그게 진짜 친구예요.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친구는 사랑이 뭐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필요하면 친구, 문제될 것 같으면 너 나 친구라 그러지 마 이러고.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형편 따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데, 신실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결같지 않다? 정말로 예수님의 지체가 맞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결같아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평강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평강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니골라처럼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매력 있어도 그런 사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 베풀어 보십시오. 필요하면 여러분 잡아먹을 겁니다. 여러분 등에 갈궈질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결같지 않은 사람 경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누리고 있는 평안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한결같지 않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기본 양심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결같은 사람과 신뢰하는 것을, 한결같지 않으면 신뢰하지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은 그걸 연결시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왜? 이는 그가 주를 뭐하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병든 분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병든 마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병든 가정도 병든 생업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이 볼펜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드릴까요? 드리려면 받으실래요? 자 보세요. 저는 줄 마음이 있어요.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걸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치료제가. 그런데 이 치료제를 믿지를 못하네.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치료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신뢰부터 회복해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우리는 감사의 진면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 대목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끔찍한 죄목을 말할 때 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윤리, 죄를 가장 끔찍한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죄가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잃어버리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하면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불행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요새요 울타리입니다. 왜?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분명 이제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행복의 모든 자리를 유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감사, 이건 바로 믿음 지키는 것도 되고, 또 소극적으로는 불행의 세력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마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새요 울타리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 평강 이야기하는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평강 잃어버리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고보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50보 100보예요. 그래도 분명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리 그래도 평강과 감사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게 헬라어 문법으로는 명령형입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게 성경적임을 말하는 게 똑같은 옥중서신은 빌립보서입니다. 감사함으로 평강이 이어집니다. 왜 감사와 평강을 연결시킬까요? 인간들은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평강 유지하다가도, 감사하다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현실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잖아요. 흔들리는 마음이 중심을 잡게 돼요. 왜? 감사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사 영원한 독생자까지 대속제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 생각하니 내 중심이 잡히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으니 평강 누리게 되고, 평강 누리는 가운데 예배하니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 회복의 은총도 살아 움직이고, 그러면서 평강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보면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중심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 마음의 문을 두려움에게 열어주지만 감사는 마음의 문을 평강하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건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한 거예요. 언제 초대했어요?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두려움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은 감사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습니까? 평강이 넘칩니까? 불평했냐 감사했냐? 아, 나 초청한 적 없다고. 에이, 결과적으로 불평이 두려움 초청하는 거고 감사가 평강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회복하면 회복의 은총 누리는 것도 달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감사, 평강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범한 기적이라고 하죠. 회복 탄력성을 가리켜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 누구는 망

0: 하고 누구는 다시 막 쉽게 탄력 붙어서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평범 속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거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특징이 있답니다. 매사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없대요.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그 성경이 말하는 평강 속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은 생사주관자 승천하셔가지고는 그분 옆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거 충만하도록 지금 에베소 4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 좀 믿자고요. 온전히 믿자고요. 온전히 그분 신뢰하면서 감사,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본문으로 감사를 평강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7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밤 사이에 함경남도와 황해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10에서 40mm로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5에서 20mm로 전망됩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과 광주, 목포와 제주가 21도,

대전과 여수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강릉과 대구, 포항이 19도, 신의주와 함흥, 춘천이 18도, 강계와 청진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와 광주가 31도, 평양과 포항이 29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8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여수가 27도, 신의주와 강계, 제주가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와 평안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0: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겨우내 잘 보관이 안 되어 싹이 난 감자를 버리려다가 한 개씩 한 개씩 땅에 심어보았더니 무성한 이파리와 함께 하얀 감자꽃이 피고 마침내 작은 알들이지만 제법 많은 감자를 이르게 수확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장점 부위를 살려 심고 물을 주며 기른 것이 잘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던져줍니다. 이 작은 식물 하나도 자라는 것이 이렇게 기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리야 생각하며 또 한번 미소를 짓습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이렇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나팔 삼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0: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 성도의 마지막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이라는 건 우리의 자연 상태로서의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의 몸으로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고 노쇠하고 썩을 몸이죠. 근데 이 썩을 몸, 언젠가는 유한한 이 썩을 몸을 갖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자, 썩는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우리의 연약한 한계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51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자, 이제 성도의 부활의 비밀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는 건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럽니다. 자,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은 뭐냐? 마지막 주님께서 홀연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건 뭐냐? 왕의 행차를 말합니다. 왕이 오시면, 이제 왕이 행차할 때도 우리나라에 태평소를 올리고 길을 비켜라 뭐 이러면서 갔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호령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올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부활의 순서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저 죽어서 그 영혼이 주님과 같이 있는 이들, 그들이 이제 다시 오겠죠. 같이 그때 이 썩었던 죽어 무덤에 있던 이들의 육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썩은 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야,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해외의 한 과학자가, 영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개구리가 죽어 가지고 이 죽은 개구리를 해부해서 개구리의 피부, 이 죽은 조직 피부를, 다 죽은 세포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 배양액에 이렇게 넣었더니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동안 늙어가지고 죽어서

손상된 이 피부가 완전히 다시 재생이 되면서 제3의 피부로, 이전과는 다른 제3의 피부로 살아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게 부활 때 이런 게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여건과 환경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다른 제3의 피부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가 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가능해? 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다 죽잖아요. 뼈는 그래도 오래 갑니다. 뼈가 오래 가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후련하게 이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의 DNA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나중에 개발이 된다면 작은 이 땅에 살았던 흔적 하나로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는 게 이 복잡한 공정을 거친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주 원료가 뭐냐? 모래입니다. 모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이 엔진 안에 내부의 이 격벽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주요 이 원료가 뭐냐? 모래예요. 어떻게 모래에서 그런 걸 만들? 모래에서 물론 추출을 합니다만 저희 교회에도 집사님 한 분이 바다에 모래를 채취해서 그걸로 이거를 만드는 분이 계세요. 반도체가 어떻게 모래에서 나왔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모래에서 주재료를 갖고 만들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손길로 우리의 땅에 살았던 이 흔적 하나로도 능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살라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 몸으로 이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1차적인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4장 16절에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만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몸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끌어올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몸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되는데 홀연히 변화된 이 몸은 이전의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셔서 자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그때 다시 살아나는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은 것도 아닌데 전혀 상하지 않는 그 몸으로 완전히 살아나고 그 다음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때
이 변화되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표지죠. 그래서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장차 부활할 백성이라는 걸 인증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인치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쳤다는 게 뭡니까? 도장 찍어서 내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전에 책 같은 거 사면 이 책에 도장 찍지 않습니까? 인치면 이거 내 거다 찍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오늘을 살기 위해 기쁨과 감사와 재와 싸워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오늘을 넘어서 영원에 이를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고린도 전서로 오셔서 15장인데 그 뒤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잠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인치시는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으로 뭘 받았습니까? 인치. 하나님의 소유라고 꽝 도장을 찍어주는. 조금 더 뒤로 가서 4장 에베소서 30절도 똑같이 나옵니다. 313쪽 4장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라는 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는 영화의 날까지 인치심, 성령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뭐냐? 인격적인 분입니다. 막 내가 죄를 짓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면은요, 15장. 자,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변화되는 이 부활의 역사가요, 51절 끝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게 변합니까? 홀연히 다 변화된다. 홀연히 변화된다. 순식간에 확 변화된다는 거죠. 천천히. 어떻게 천천히 변화되느냐? 자, 단풍잎에 단풍이 들면 단풍이 언제 드는지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아, 어머나! 벌써 변했네? 이게 뭐다? 홀연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홀연히는 천천히 변하는데 우리가 모르다가 갑자기 보니까 어머나, 벌써 이렇게 변했어? 벌써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어?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컸다 그러냐? 홀연히 컸다. 그래서 거기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홀연히를 천천히로 이해하죠. 근데 바로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순식간에 홀연히. 순식간에는 뭐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까? 천천히 홀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순식간에는 순식간이고 홀연히는 홀연히 천천히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제대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홀연히는 순식간에다.
자, 그러면서 얘기

0: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54절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길 때가 온다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는. 여러분 요즘에 이 전 세계에서 영생불사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 별 소용 없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늘릴 뿐이지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무찔러야 삼켜야 이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5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라는 건 독침으로 콱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이 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56절에 이 독침을 갖는데 이 사망은 죄라는 독침을 갖고 있어요. 이 죄를 톡톡톡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데 뭘 발휘하느냐? 율법. 율법은 뭐냐?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양심의 경종을 일으키는 거죠. 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 때문에 하면 안 돼. 그런데 내 속에서는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나쁜 거 아는데도 막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계시록 20장 14절,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맨 끝에 사망도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 마지막 사망은 심판받을 원수가 되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하며 부활의 몸으로 주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58절에 그러므로 이런 소망과 장래 유업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견실하다라는 건 영어 성경의 steadfast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 앞에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서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게 나중에 우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주 앞에 설 때 이 땅에 막 흔들려서 여기 휘청 저기 휘청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어디에 힘쓰는 사람들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왜? 이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를 사랑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성령을 따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귀한 양식 오늘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에 남아있는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을 확실히 예고하는 사도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을 다시 들으니 우리 주님 오실 때 울려 퍼질 재림의 나팔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받을 수 있는 우리 정말 참으로 축복받은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성도로서 이 약속만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조차도 설레임이라는 보자기로 덮고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이 썩을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오늘도 성도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하루를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게 우리 살기를 약속하십시다. 6월 17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샬롬.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네오은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성원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환경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시도 때도 없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 때를 만나도 행복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즐겁습니다. 어느 눈이 먼 장님 한 분이요, 전철을 탈 때마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에게 어디 어디 장을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장님을 불쌍히 여겨서 꼭 그 성경을 읽어주었대요. 그러고 나면 제가 들은 이야기를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외운답니다. 10분 이상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할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나의 현장과 나의 위치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바르게 할수 있다.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분초가 거룩한 도전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또 다른 시도, 오늘 또 다른 도전, 오늘 또 다른 부닥침을 과감하게 해낼 수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알 겁니다. 에스더가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래, 부닥쳐 보자. 내이몸 하나 바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주시겠지. 그래서 생명을 건 거룩한 도전을 한 것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왕에게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왕의 눈도 마음도 생각도 이미 바꾸어 놓으셨어요. 에스더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어찌 보면 사랑의 눈이 멀면 이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겁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넉넉한 믿음의 방향을 따라 거룩한 발걸음을 뗀다면 이스라엘 모든 전쟁사가 그렇듯 사람이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우박을 내리고 서로 칼을 겨누게 하고 그리고 천둥, 우레, 번개로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끝없이 해왔던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31

0: 7명의 왕들과 부닥치고 그 왕들을 물리치는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여호수아는 방어전쟁을 안 해요. 다 정복 전쟁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의 한 번의 실수 이외에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의 그 때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사람의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 화려함도 그리고 지금의 삶도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용기를 내보십시오. 어제까지 안 됐다고 좌절했던 것 다시 한번 부닥쳐보고 도전하면서 오늘을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그 행복의 날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맘 다해 영어 복음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침묵은 주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뢸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잘 모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가시에 찔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찔린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가시와 같아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당하는 본인은 많이 아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런데요,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깊은 기도고 간절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가시가 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원웨이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개국공신 강태공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나뉜단 말이오? 강태공은 가난한 사람은 다음의 여덟 가지 도둑을 무찌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째, 익은 곡식을 제때 수확하지 않는 것. 둘째,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제대로 쌓지 않는 것. 셋째, 쓸데없이 등불을 켜놓고 자는 것. 넷째,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는 것. 다섯째, 힘써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 여섯째, 교활하고 해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일곱째, 낮에 잠을 자고 아침에야 일어나는 것. 여덟째, 술을 탐하고 색욕을 즐기는 것. 성경은 전도를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망치면 한 해의 양식을 망칩니다. 그러나 전도의 농사를 망치면 한 영혼의 평생을 망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농사는 절대 망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가장 귀한 곡식인 영혼 구원을 손놓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나쁜 도둑들을 쫓아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거둔 영적 열매가 풍성한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연 씨의 대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억울한 한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재판장은 한동안 들어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전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재판장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내 명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도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의 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윤리성이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재판관의 불신앙과 부도덕한 인간성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소원을 안고 살고 있는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 끈질긴 기도, 쉼 없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예수님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어떤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를 이곳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특별히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명이 떠나는 순간까지 오직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다가 구제할 것이 떨어지면 구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던 것을 중단했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을 전수하다가 더 이상 전수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것, 그거 죄에 된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할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기도는 딱 쉴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죽으면 안 해도 돼요. 죽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를 하다가 쉰다고 죄가 아니에요. 원조하다가 중단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기술을 전수하다가 그거 중단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도움을 주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도움 못 준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그게 곧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라고, 간음하는 거 죄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 죄라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쉼 없이 기도해요. 영혼의 호흡인.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왜 쉬는가? 첫 번째,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뭐라고요? 죄를 짓는. 두 번째, 지나친 역경과 환난, 시험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인생의 역경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들면 기도 안 하는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절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미 죄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요새 기도 안 해도 별 탈이 없어. 기도를 하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주기도송,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그

와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그 구절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등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 간절히.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달라고 달라고 떡 다 달라고 떡 세 덩이만 달라 떡 세 덩이만 달라 우리 집은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세 덩이만 떡을 달라고 떡 줄 때까지 떡 달라고 하는 간청 그 간청을 못 이겨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간청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죠. 문을 두라 그러면 내게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you will open.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와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건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계속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같이 외식하는 자들같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6절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요사의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백성, 내 백성이 너희가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주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터에서도 괜찮습니다. 내 직장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되 성경은 특별히 몇몇 곳 지적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이 섰던 곳에 이르러 지정된 장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되 산에가 감람산에서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니 지정된 장소가 특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거리 여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그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그곳,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어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를 해야 할 곳을 기도해야 할 장소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배교하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단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너희는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원한을 안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 쉼 없는 끊임없는 기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35절로 43절까지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더니 그 맹인이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그 부르짖어 외치는 그 맹인의 기도를 듣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최초는 지금부터 2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이전 BC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뜻은 뭔가 하면 분리주의자, 페레세스, 영어로 말하면 세퍼레티스트, 분리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의 델피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배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유독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따로 떼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처음 출발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는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며 일하는 경건주의 운동의 그 뿌리,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당대 유대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존경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도 잘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십일조를 잘하는 규정, 정결한 예법, 어느 때 손을 씻고 어느 때 몸을 정결하며 어떤 예법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제사장 계급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함에 거룩함에 온전한 순진함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 전통적인 아주 성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세속에 가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부패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을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하고는 달라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생겨난 지 약 200년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사람들 앞에는 잘하면서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엉터리로 사는구나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곳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 금식했다는 거 티를 내려고 일부러 몸을 좀 깨져지하게 세수도 안 하고 가는 거야. 제가 쉽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표현하면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민중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자기네들을 향하여 올리던 칭송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당대에 가장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되던 사람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조세 도급제라고 해서 세금이 얼마 수입이 되면 얼마를 세금 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세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로마 정부에 뽑혀지면 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 이 비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그 다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나는 너네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네. 나는 따로 구별되게 그렇게 기도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반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에 향하여 하나님, 저는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요.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정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세상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챙겼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 기도인데 이 기도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거 언젠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제 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 지금 눈병이 나 있지만 제 눈을 좀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저는요 저쪽에 집사님 같지 않고 이쪽에 장로님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두는데 눈빛은 어디 둬요? 옆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하나님 김 집사 같지 않고요. 나는 이 집사 같지 않고 나는 고 목사 같지 않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상대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여러분 율법에는 금식을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7월 10일 유대의 원력으로 대속죄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당연히 드리나이다.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나의 율법 준수를 주님 앞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감히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함께 못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 함께 멀리 따로, 요새로 말하면 저 뒤편에 아니면 바깥편에 뭐 이런 그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눈빛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쪽에 저 사람, 저렇게 불의를 하는 사람, 저렇게 남의 것 막 후려서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 저렇게 저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죄 짓는 사람하고는 저는 다르죠. 저는 깨끗하죠. 저는 거룩하죠. 저는 구별됐죠. 저는 괜찮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 세리 기도, 그는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봅니다. 그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 한량없이 작은 내 모습, 한량없이 추한 내 모습, 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성별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어떤 의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마치 더러운 옷처럼 여길 테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세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진솔하게 배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누구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당돌이 빌라도 앞에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역적으로 처형받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덤에 갖다가 안장하겠다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최대의 복음 전도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 아십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창녀와 함께 동급 취급받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 세무소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시면, 문제는 우리의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눈에 합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갔지만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율법 준수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 이거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했다고 멀리 따로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의 본능이 있죠. 그럼 비교를 해야죠. 누구랑 비교하면 되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얼마만큼 더 성장해가고 있는가?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 또 비교한다면 누구랑? 주님과. 이 바리새인의 비교는 옆사람과 비교합니다. 옆사람.

0: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근데 세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한,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한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주님의 가장 존엄하신 그 어미 앞에, 주님의 존귀하심 앞에, 주님의 그 근음 앞에,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나면 주님, 나는 죄인이라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성경 속에 주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6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 세워진 의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불이 완전히 꺼진 영화관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전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는데요. 막 상영이 시작된 극장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더라고요. 앞자리가 어디인지 계단은 몇 칸이나 남았는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크지도 밝지도 않은 바로 계단이 비상구 불빛이었어요. 그 작은 불빛 하나의 의지에 한 걸음씩 더듬더듬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고 나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날이 다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딜 만큼의 빛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늘 멀리까지 환하게 보여주시기보다 지금 발을 내디딜 자리만 조용히 비춰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다음 계단의 끝을 알려주시기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발밑을 밝혀주시는 것처럼요. 요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걸음이 조심스러워진 분은 없으신가요? 내가 걷는 방향이 옳은 길인지 확신 없이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로도 우리는 결국 자리를 찾았다는 걸요. 내게 주어진 말씀 한 구절, 기도 중에 떠오른 한 문장, 그것이면 지금의 걸음을 옮기기에는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크지 않은 빛이지만 분명한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담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으로 빛나는 이 아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시편의 말씀은 제게 늘 큰 감동을 줍니다. 신앙의 정수가 잘 표현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요. 인생길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한 줌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 길 위에 있을 수나 있었을까? 혼자 걸었던 것 같은 순간조차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빛 되신 주님 의지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더불어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문자로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문자 메시지.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박스 정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정리하고 계시군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자, 제자리 2042님께서도요 아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두자리 4420님,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샬모닝 크아 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어제는요 제가 결근했네요. 히히라고. 월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단기 선교팀 모여서 준비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피곤했나봐요. 어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벌써 아침 8시더라고요. 저 찾으시진 않으셨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찾았죠. 와, 그래도 아침 8시에 눈 떴는데 지각하는 것 같은 느낌. 아직 8시면 좀 일찍 기상하신 건데요. 하지만 이 샬주아를 사모하면서 출첵하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우리 사사공님, 그래서 더욱 귀합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어떻게 단기 선교 모임은 잘 마무리가 됐을까요? 저도 기도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우리 이봉진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상은자매님 반갑습니다. 번쩍 반짝 보석피디님, 천사 상은자매님 기대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아이디 해피데이지 777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며 샬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두 기쁜 수요일 보내세요 라고 힘찬 문자 댓글 보내주셨어요. 막 힘이 나는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오늘이 수요일 아침 수요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데이지 777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쁜 수요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자리 4557님께서도요 문자 막 보내주셨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길에 늘 함께하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라고요 또 감사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계셔서 이 아침 힘이 나요. 자, 이 시간 또 친구 같은 수요일 코너죠. 포항제일교회 우리 찬양 디바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찬양입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막 들어오세요. 출근길에 등교길에 저마다 바쁘겠지만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오면 힘을 드리는 이 말씀과 찬양 넘칠 예정이거든요. 지금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포항 극동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매님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는 찬양 매주 수요일 아침은 찬양으로 열어야 돼요. 우리 상은 자매님의 이 산뜻한 목소리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귀한 걸음 하셨어요. 포항제일교회 찬양 디바 우리 이상은 자매님 오셨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0: 반갑습니다.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라 네. 보이는 라디오로 네, 여러분을 찾아뵙는 이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자매님이 매번 산뜻하지만 오늘은 더더더 화사한 느낌이 지금
1: 아우, 감사합니다. 네,
0: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오시면 우리 방송 아주분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유튜브로 우리, 오세요.
0: 네, 유튜브로 지금 오세요. 우리 자매님으로 이 아침 수요팅 하는 겁니다.
1: 수요팅.
0: 자,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네. 보이는 라디오 보라로 함께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지난 한 주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네. 그런 느낌인 한 주였고요.
0: 엄청 바빴죠.
1: 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특새, 상반기 특새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0: 특별 새벽 기도회가.
1: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제 교회 사역도 정점을 찍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네, 제가 오늘 진짜 네. 한 시간 채 못 자고 온 것 같아요.
0: 레스된 한 시간, 한 시간을 채 못 자고 네. 지금 오셨어요.
1: 레스된 한 시간 네. 너무 표현이 좋은데요.
0: 아니 근데 어떡해요? 어떻게 하다가?
1: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이고, 우리, 너무 일이 아, 많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방송하실 분들 진짜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잖아요.
1: 네.
0: 우리 자매님 이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네. 또 여러 사역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하실 분들 꼭 두 손 모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힘을 주세요.
0: 힘을 주세요.
1: 네. 아니 우리 자매님 말씀처럼요. 네. 요새 정말 교회 사역자들께서 네. 참 바쁜 시즌이 아닐까.
0: 정말 맞습니다.
1: 또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1: 특히 곧 도래할 이 여름 수련회, 막 성경학교를 앞둔 교회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자매님께서도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물론 저도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의 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아닌 곳에서 또 러브콜을 주셔서 네, 저의 또 팀으로 꾸려서 7월에는 또 저와 그 함께 꾸려진 찬양팀으로 타지역의 찬양 집회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1: 와, 우리 자매님께서 지금 막 다방면에서 타지역에서
0: 타지역에서
1: 네, 타지역 타지역에서 지금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십니다. 와, 또 찬양으로 또 그 네. 은혜를 전하실 우리 자매님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면서 벌써부터 막 은혜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자매님 오늘은 곧 있을 여름 수련회와 네. 성경학교도를 앞두고 이 뜨거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참고하실 수 있는 찬양들을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우리 영훈이 막 들썩들썩 박수 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찬양들 막 힘을 주는 찬양들 자매님 준비되셨나요?
0: 네,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박수와 함께 그 몸이 또 몸과 마음이 그렇죠. 들썩이는 그 찬양을 우와. 통해서 다들 함께 힘이 나셨으면 좋겠는 수요일입니다.
1: 네, 이 네. 아침 정말 수요팅 해야 되잖아요, 우리.
0: 네,
1: 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포항교통방송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상은자매와 저와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 나누면 수요팅 하게 될 줄 믿습니다.
0: 네, 수요팅. 들어와, 네, 수요팅. 들어와.
1: 지금 들어와, 들어와. 대차리 2667님께서도요. 저도 일찍 출발했습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풀 위에 맺힌 영롱한 이슬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영롱한 이슬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싶네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래요. 건강 유의합시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신 다음에 바로 보이는 라디오 지금 유튜브에 포항교통방송 검색하셔서 와. 오셨습니다. 우리 오철진 장로님이신데요.
0: 장로님이세요?
1: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동하셨습니다. 와. 잘 오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장로님.
1: 잘 오셨어요. 우리 상철월드님께서도요. 수요일의 여자, 수요일의 이상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0: 수요일의 여자, 수요.
1: 이게 뭔가 했어요. 줄인 거... 주린, 제가 예, 기사 태클 당할 뻔했습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그 백태클 지금 들어왔는데 제가 피했습니다. 자, 수요일의 여자 수요. 우리 네, 이상은 자매님 함께하고 있고요. 수요예요.
0: 네.
1: 리봉진님 상큼발랄 상은 자매님 보내주셨습니다.
0: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도 은혜로 이 아침 열어보시죠. 포항제일교회 우리 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는 찬양.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니 유튜브에 포항교통방송 꼭 검색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육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매님, 6월달은 호국 네. 보훈의 달이잖아요.
0: 그럼요.
1: 우리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네. 감사해야 하는 것

0: 것처럼 네. 우리도 주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찬양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맞습니다. 특히 또 여름 수련회 이런 곳에 잘 등장하는 찬양들
0: 네,
1: 네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우와. 하는 그런 찬양들 신나는 찬양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0: 그 단골 찬양들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첫 번째 찬송가 항상 찬송가를 소개를 하고
0: 그렇죠.
1: 시작하죠. 네, 찬송가 빼놓을 수 없는 찬송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찬송가는요.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0: 268장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 맞습니다. 영어곡이 원곡이고요. 원제목은 There is power in the blood입니다. 네, 그 존스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 찬송가는 1899년에 미국 교회가 대부흥의 열기로 뜨거웠던 시기에 탄생을 했습니다.
0: 네,
1: 네 당시 교회들은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회개와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집회들이 되게 활발했을 때였는데요. 특히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찬송은 책상에서 뭐 조용히 이렇게 쓰여진 여느 찬송가들과는 좀 다르게
0: 네.
1: 부흥 집회 현장에서 그 눈물 속에서 태어난 찬송입니다.
0: 와, 그래서 더 뜨겁군요.
1: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그 장면 속에서 이 메시지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0: 네.
1: 네, 이 고백이 노래가 되어서 교회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지금 그 찬송가에 실려있는 찬송이 되었고요.
0: 네.
1: 네, 1절에서는 죄에서의 해방과 자유의 시작, 2절에서는 죄의 씻음, 그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
0: 네.
1: 3절에서는 승리하는 삶, 죄와 유혹을 이기는 능력, 즉 능력 있는 신앙생활.
0: 능력 있는 신앙생활.
1: 네. 4절에서는 헌신된 삶, 그다음에 자신을 드리는 삶, 보혈로 사는 헌신이 각 절마다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찬송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럼 우리 먼저 오늘 그 오리지널 찬송가 버전으로 먼저 한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네. 참 귀한 찬양. 우리 찬송가 우리 자매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는데 완전 선물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 부흥집회의 그 현장의 뜨거운
1: 네.
0: 눈물 속에서 태어난
1: 맞습니다.
0: 그런 찬송입니다.
1: 네.
0: 여러분. 그 스토리 지금 나눠주신 이 이야기를 저희가 배경 이야기로 알고 듣는다면 그 감동과 은혜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시절이 우리 아이디 서인아님께서요 기대합니다 수요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하트도 너무 예쁜 하트
0: 맞아요.
1: 보내주셨어요.
0: 하트 두 개가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다. 잘 오셨고요. 수요팅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박종환님께서도요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니 더욱 은혜가 충만한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아멘.
1: 아멘 아멘.
0: 수요 여자 하트 네 개. 지금 막 수요 요즘에 오늘 막 민원지 온 그런 느낌이에요. 수요 여자 하트 네 개까지 나왔습니다.
1: 맞아요. 유행어 탄생했어요.
0: 예,
1: 수요
0: 유행어,
1: 여자.
0: 수요 여자. 오철진님께서도요. 듣다 보니 이를 팽개치고 계속 듣고 싶을 정도예요.
1: 아, 세상에.
0: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1: 아멘.
0: 우리 자매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한 시간 잠으로 버티다가 큰일 나면 어찌하렵니까?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눈웃음까지 이렇게 센스있게
1: 네,
0: 유쾌하게 또 보내주셨는데
1: 마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0: 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요.
1: 네.
0: 우리 삼구이사님 정자교회에 매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 또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와,
0: 진짜 매실이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네요.
1: 진짜 푸릇푸릇하다 그쵸?
0: 푸릇푸릇해요. 진짜로 알맹이 엄청 크네요.
1: 정말 함께 모두 함께 다 보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죠.
0: 맞아요.
1: 아 너무 아쉽네요.
0: 저희만 보게 되면 좀 아쉽지만
1: 너무 기분 좋아지는 네, 사진이에요.
0: 이런 또 사진을 또 나눠주신 삼구이사님 감사해요.
1: 네.
0: 오늘의 찬송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장은 자매가 나눠준 이야기와 함께 이 찬양 함께할 때 은혜 가득 누리세요.

0: 네.
1: 아, 이 찬양, 이 찬송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힘이 가득 담겨 있는 찬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 씻김 받은 저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아침부터 주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주의 보혈.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그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이 막 믿어지는 그런 아침인데요.
1: 아멘.
0: 네, 수요일 아침도 힘나게 하는 능력.
1: 능력.
0: 네, 그 능력을 우리가 보혈의 힘을 믿습니다.
1: 믿습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0: 수요팅
1: 맞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힘이 난다. 이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일창님께서도요. 보이는 라디오 처음인 것 같아요.
0: 와.
1: 제가 연식이 있다 보니 보이는 라디오 잘 찾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찾아줘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네요.
0: 와.
1: 기도하는 손모양까지 엄지척 4개 보내주셨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우. 너무 잘 오셨어요.
1: 너무 잘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막 유튜브 키고 또 검색하고 들어오기까지가 혹여라도 조금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울
0: 네.
1: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 또 들어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합니다.
0: 네.
1: 우리 박종환님께서도요. 오늘도 산딸기와 오디 따고 왔어요. 오늘도 덥다고 하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길이라고 인사하는 손모양까지 보내주셨습니다.
0: 흔들흔들.
1: 네, 흔들흔들.
0: 다들 오,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1: 사랑이 넘치고 네. 정말 이 정감까지 느껴집니다.
0: 네.
1: 우리 이봉진님께서 아멘 보내주셨고요.
0: 아멘.
1: 우리 김지웅님께서요. 샬롬, 경주 가는 길인데 날도 좋고 아는 찬양과 함께하니 참 즐겁습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라고.
0: 경주 가는 길에.
1: 경주 가시는 길인가 봐요.
0: 찬양을 함께하고.
1: 네.
0: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1: 예, 오늘이 밝은 아침 쫙 찬양 예, 운전하면서 가는데 예, 아는 찬양의 찬송가의 은혜와 함께하면 참 이 아침이 복되고 행복할 것
0: 맞습니다.
1: 같습니다.
0: 날이 좋군요 밖에 지금.
1: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 박종근님께서도요. 샬롬 보서PD님 상은자매님 늘 웃는 모습이 보라를 보면서 함께 미소 짓게 합니다.
0: 와.
1: 우리 상은자매님 라이브 기대가 돼요
0: 와.
1: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더 잘 웃어야겠네요. 네,
1: 더 우리
0: 함께 미소 지으신다니까.
1: 맞아요. 미소 짓게 만든 우리 상은자매님의 이런 미소

0: 좀 보고 싶다. 함께 미소 짓고 싶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죠, 삼미정님?
1: 포항극동 방송
0: 그렇죠. 포항극동 방송 검색하고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들어오세요.
0: 네, 지금 들어오세요. 7240님께서도요. 아, 반갑습니다.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자매님.

0: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1: 아,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입니다.
0: 네.
1: 오늘 1번. 두 글자예요. 보기 1번.
0: 보물.
1: 보물. 오, 네. 주의 보물 능력이 있더라. 말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생각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보기 2번.
0: 2번. 보석.
1: 아, 보석.
0: 보석 하니까 피디님 생각 안 나요.
1: 그렇죠.
0: 주의 보석 능력이 있다.
1: 예, 주의 김주얼리 능력이 있다. 저 능력 아멘. 받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보기 3번.
0: 네, 보기 3번. 보혈.
1: 보혈.
0: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1: 주의 보혈. 아, 좀 자연스럽게 따르려고 오는 것 같은데요.
0: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1: 예,
0: 지금.
1: 큰 힌트를 줬습니다. 주의 보물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석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0: 너무 잘 살려주시는데요.
1: 예, 제가 살리는 거는 예, 제가 심폐소생술 제가 자격증 따고 싶었습니다. 예. 저 보기 3번까지 있어요. 보기 네. 1번 보물, 2번 보석, 보기 3번 보혈입니다.
0: 네.
1: 오늘도 우리 자매님께서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예요.
0: 네.
1: 두 글자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1: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네.
1: 자, 우리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찬송가 또 네. 저희가 직접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이 찬송가를 라이브로 불러드릴 건데 저희와 함께할 때 이 찬송가 이 라이브 버전 안에 또 힌트가 담겨 있답니다.
0: 네.
1: 퀴즈도 맞춰보고 선물도 타고 찬양도 함께 부르면서 은혜도 받는 그런 일석삼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매님 그럼 오늘 라이브 준비되셨을까요?
0: 네, 한번 가볼까요? 네,
1: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라이브 찬양인데요. 우리 네. 라이브 찬양 함께할 때 방송 가족 분들도 박수 치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께해요.
1: 함께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 올리길 소망합니다.
0: 죄에서

0: 어때요, 자매님? 아, 이 아침 박수 치면서 찬송해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진짜 수요팅 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되죠?
1: 4절로 고백합니다. 네.

0: 끓이는 것 같은 자녀.
1: 아, 이 맛이야. 아, 자연성과 연애. 아, 자녀와
0: 너무
1: 연애.
0: 좋네요.
1: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선곡이 일단 선곡부터가 다 있고요. 지금 막 저는 땀이 나요. 육신에는 땀이 나지만 지금 영적으로 너무 시원하고
0: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1: 네, 그렇죠. 지금 네. 막 성령의 은혜가 지금 이 스튜디오도 감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령의 은혜로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네. 지금 감싸짐 받고 있을까요?
0: 아 너무 그러실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수요 팅을 넘어서 수요 팅팅팅 정도
1: 수요 팅팅팅입니다.
0: 되는 것 같아요.
1: 아 자매님 진짜 막 힘이 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0: 맞습니다. 함께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요. 지금 막 정답 문자도 보내주면서 네. 우리 박종근님 보혈입니다 라고 보내주고 계시고요. 우리 서인아님께서 주의 보혈 막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0: 좋습니다. 네,
1: 음성 지원까지 되는 거
0: 맞아요.
1: 김일창님께서요 보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1: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경진님께서도요 이 아침 출근길에서 주님의 보혈을 찬미하며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하며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네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정답 보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정말 은혜롭게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1: 맞아요.
0: 네.
1: 오, 정말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는요 은혜까지 진짜 넘치시는
0: 품격
1: 분들인
0: 있으신
1: 거,
0: 분들입니다.
1: 품격 있으신 교양 있으십니다.
0: 네.
1: 정말 훌륭한 분들. 우리 뒤자리 3697님 샬롬 우와 보서PD님 상은자매님 청소하면서 계속 따라 부르게 되네요.
0: 와,
1: 정말 좋아요. 3번 주님의 보혈로 오늘 하루 보내길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의 정답 문자는 과연 정답 몇 번일까요? 우리 찬양한 곡 듣고 오기 전에 자매님께서 퀴즈 한 번 더 내주실까요?
0: 네. 오늘 들려드린 찬송가 후렴 가사 주의 땡땡 능력 있도다에서 들어갈 땡땡이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네.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1번.
0: 1번 뭐였죠?
1: 아, treasure. 보물. 아, 예. 보물이었어요.
0: 네, 1번 보물.
1: 예, 오늘은 보자 돌림입니다. 보기 2번.
0: 보기 2번. 보석.
1: 보석. 아, 보석도 나쁘진 않다.
0: 네, 네, 좋아요. 좋아요.
1: 좋아요. 보기 3번.
0: 보기 3번은 보혈.
1: 주의 보혈.
0: 능력이 또다.
1: 능력이 또다.
0: 네, 정답.
1: 뭐 거의 자동 그 완성이죠.
0: 네, 정답
1: 오늘 정답 보내세요. 몇 번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0: 네.
1: 보기 1번 보물, 2번 보석, 보기 3번 보혈입니다.
0: 네.
1: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힘이 나는 찬양 듣고 올게요. 달리기!

0: 자매님, 1시간 주무셨는데 라이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피디님 코러스도 너무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듣는 기와 복되십니다.
1: 저는 여름 수련회 온 줄 알았어요. 네, 집회 중인 줄 알았어요.
0: 저도 모르게 두 손 아주 그 푸처 한섭 해버렸어요. 그
1: 화면이 제가 아니라 피디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약간 막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0: 우리 자매님께서 이련 그 일열 직관하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박종환님께서요, 3번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이 가득한 수요일 승리하세요. 자매님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우세요.
1: 아~

0: 하트 4개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저도 완전 공감하는 바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두 자리 우리 2875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샬롬 수요일 아침 밝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은혜가 되네요. 정답 3번 보혈 아닐까요? 라고 정답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정답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1: 네.
0: 자 이어서 숨을 저희는 잠시 골랐습니다.
1: 네.
0: 우리 아침은 달리고 있어요. 숨을 고르고요. 또 라이브로 저희는 달려볼 예정인데
1: 네.
0: 야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 진짜 또 귀한 찬양들 라이브로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1: 네.
0: 두 번째 라이브 찬양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두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저희가 수련회 하면 빠질 수 없는 찬양 같은데요.
0: 네.
1: 네. 찬양의 시작을 여는 곡으로도 많이 자리 잡은 곡이지 않을까
0: 그렇죠,
1: 싶은데
0: 그렇죠.
1: 바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입니다.
0: 내 마음을 네, 가득 채운.
1: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0: 맞아요.
1: 네, 더 빠른 곡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0: 맞아요. 그리고 제가 날아갑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로 부를 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계신 자리에서 함께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또 너무 빠른 곡으로 가기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빌드업하고
0: 그렇죠.
1: 네, 웜업하는 느낌으로 이 곡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계신 자리에서 불러보시면 좋겠고요.
0: 네.
1: 또 방심할 수는 없는 게
0: 그렇죠.
1: 이 곡이 시작하자마자 전주 없이 노래가 바로 시작돼요.
0: 바로 본론으로 가는군요.
1: 네, 바로 시작되고 후주가 없이 그냥 딱 끝나요.
0: 아, 딱 하고 끝난다?
1: 네.
0: 이해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계신 자리에서 같이 함께 딱 이렇게 딱딱. 불러주시면 예. 좋을 것 같네요.
0: 원래 그게 처음과 끝을 딱딱 맞추는
1: 와.
0: 그런 데서 오늘 또 케미가 있어요.
1: 네, 알파와 오메가 케미.
0: 알파와 오메가 케미. 야, 오늘 명언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1: 제가 한 시간밖에 안 잤더니 지금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나온 대로.
0: 지금 우리 자매님 입술을 성령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믿어줍니다. 뒷자리 0594님께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자매님의 에너지 팡팡 넘치는 찬양의 목소리에
1: 와.
0: 또 힘을 얻어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 좋습니다.
0: 우리 자매님께 주신 달란트가 참 귀한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여기에 달리기 찬양까지 나오니 기분이 막막막 좋아져요.
1: 와.
0: 활기찬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자매님, 피디님 감사합니다. 수요 팅팅!
1: 팅팅팅!
0: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팅팅팅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찬양. 아마 제목은 딱 들었을 때 이거 어떤 찬양이지 싶을 수도 있는데
1: 맞아요.
0: 이 전주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아실 거거든요.
1: 네.
0: 이 찬양 함께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할게요.
1: 네.
0: 혹시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박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 올릴게요.

0: 이렇게 했구나.
1: 땅! 이렇게.
2: 처음과 끝이 땅땅!
0: 네, 땅땅! 이렇게.
2: 와, 찬양의 은혜가. 자매님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찬양의 은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 자매님 이렇게 고퀄리티의 라이브 찬양에 제가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었으면 아, 무한 영광입니다. 아, 찬양의 가사가 이게 뭔가 정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찬양을 네. 따라 부르기도 참 편한데 네. 그 가운데 은혜는 정말 가득 넘쳤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우리 자매님 좀 어떠셨어요?
0: 저도 되게 하면서 비록 한 시간밖에 못 잤지만 네. 그 방송가족분들께서 지금 같이 함께해 주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우와. 제가 막 힘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냥 네.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2: 즐겁게 했고요. 더불어서 네. 저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봉진님 네, 아멘 보내주고 계시고요. 네. 체리블라썸 841님 하트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미소와 함께.
2: 미소와 함께. 우리 오철진님 힘을 얻어 거뜬히 다녀올 듯합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와. 라고 보내주셨어요. 찬양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0: 네. 찬양으로 하나 되고 있네요.
2: 찬양으로 진짜. 하나 되고 있어요. 네. 우리 7694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샬롬. 항상 에너지 넘치는 수요일 샬 좋아였지만 오늘은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목소리 조합 100점 만점에 1000점입니다. 1000점 감사해요.
0: 천점 감사해요.
2: 아이고 너무 좋은데. 자매님 이거 나중에 어디 수련회 가서 사용하십시오. 천점 감사. 방송 끝나고 배고 싶을 것 같을 정도로 오늘 정말 라이브의 은혜 끝내줍니다. 아침 꼭 챙겨 드세요. 히히히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저희는 지금 육신은 배가 고파지고 있지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은 지금 배불러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찬양의 은혜로 지금 충만합니다.
0: 네.
2: 아니 오늘 무려 우리 자매님께서 찬양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해 주셨다고요? 오늘 저희 지금 뭐 3연타예요. 3연타 지금 홈런을 치고자 지금 아, 마지막 찬양도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너무 좀 제가 웃고 넘어갈 만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한 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2: 그렇죠.
0: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약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나요? 아. 그래서 제가 두 곡을 준비해도 되는데 왜 세 네. 곡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2: 지금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덕분에 지금 라이브 찬양을 한 곡 더 누릴 수 있게 됨에 감사. 감사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장면님.
0: 너무 웃기네요. 네. 네,
2: 주님께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개 곡을 네, 소개 드릴게요.
2: 예.
0: 네, 이번에 나눠드릴 마지막 찬양은요. 수련회 찬양으로 아마 전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바로 예. 바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입니다.
2: 내 안에 부어주셔서.
0: 이미 우리 안에 많이 부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네, 진짜 거의 저희 라이브의 정점을 이제 찍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0: 이 곡이 아주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그 흥겨운 곡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묘미는 또 율동이거든요.
2: 율동이에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뭔가
0: 맞습니다.
2: 느낌.
0: 그 율동과 함께하면 아무 그 막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 찬양인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는
2: 그렇죠.
0: 또 더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어린이 찬양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저희와 함께 신나게 기쁨의 찬양 마지막 찬양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2: 마지막 피날레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 담백해요. 임팩트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그 찬양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0: 네.
2: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0: 누리십시다.
2: 누리십시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중에 혹시라도 자녀분들을 두고 계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다면 이 찬양 제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율동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2: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 함께할게요. 와, 이 끝냈다. 와,
0: 아, 마지막 곡에 딱 알맞은 전주.
2: 완벽한 전주. 와.
0: 저 지금 불태우고 있어요.

0: 전사입니다. 전사.
1: 아 지금 방송 가족 여러분, 제가요 두 손 올리다가 팔에 쥐가 날 뻔했어요. 이 아침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땀이, 우리 자매님 저 보이시죠? 지금 땀으로 지금 범벅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겠습니까? 이 찬양의 은혜로 지금 가득했고요. 지금 한 시간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0: 네.
1: 우리 3875님 지금 둘째 딸이 등교 준비 양치하다가 찬양 소리 듣고 달려와서 율동합니다.
0: 귀여워.
1: 너무 귀엽다. 덩달아 온 가족이 라디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0: 좋습니다.
1: 아, 이미지가 막 그려지죠. 오늘의 찬양들로 지금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0: 네, 행복한 저희가...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1: 맞아요. 그려져요.
0: 우리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나눠주신 무려 세 곡의 라이브 찬양들로 우리 네. 방송가족분들 지금 수요팅 하고 있는 줄 믿고요. 저부터 이미 수요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서 네. 퀴즈의 정답 발표할 때가 다가왔는데요.
0: 네, 네, 네.
1: 오늘의 퀴즈의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정답은 보기 3번까지 있었어요. 정답은
0: 3번 보혈입니다.
1: 네,
0: 제가 오늘 이것까지 예. 준비를 했거든요.
1: 준비 많이
0: 이거
1: 했어요.
0: 보이시죠, 여러분?
1: 한번 두드려 주세요. 보기 3번.
0: 자, 정답. 뚜둥뚜둥.
1: 보기 3번. 야, 드디어 이 샬조와 방송에도 이 실로폰의 이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0: 등장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만나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께서 막 나눠주고 계셔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감동의 문자 댓글 달아주고 계십니다.
0: 네.
1: 우리 김동상님께서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트 두 개 보내주셨고요. 김일창님께서도요 진짜 우리 자매님 끝내줍니다.
0: 끝내줍니다.
1: 상추 쌈싸서 아침 먹으면서 끝내줍니다.
0: 너무 맛있겠다.
1: 너무 맛있겠다. 끝내주네. 유튜브 보면서 함께하는데 자동으로 어깨가 들썩들썩
0: 들썩들썩.
1: 야, 아. 상추 쌈 잡수시는 거 끝내줍니다. 나누셔서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박종근님께서도요 오늘 개 탄 것 같아요.
0: 아, 와.
1: 라이브를 무려 세 곡이나 듣다니 정말 은혜가 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1: 감사해요.
0: 네.
1: 자, 오늘의 퀴즈의 정답자분들은요 제가 방송 마치고 우리 자매님과 협의를 끝에
0: 네.
1: 논의를 끝에 한번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0: 네.
1: 우리 자매님 오늘 라이브 세 곡도 나눠주셨고
0: 네.
1: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0: 아, 진짜 정말 혼미한 정신으로 한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 약간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그거를 또 다들 알아주시는지 너무 반응이 더 좋으셔서
1: 맞아요.
0: 진짜 또 감사한 느낌이네요.
1: 네.
0: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신 방송 같았고요.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7시 여전한 시간에 우리
1: 그렇죠.
0: 만나도록 해요.
1: 여전히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0: 네.
1: 그럼 끝으로 방송 가실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남은 한 주도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을 말씀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할 말을 말씀해서 찾으려면 첫째, 사람의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허니문 기간에는 서로 너무 좋으니 문제가 없었지요. 사자가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뜯어서 가져다 주자 소는 싫어도 아이 맛있어 하고 기쁘게 받아줍니다. 소도 사자를 위해 정성껏 풀을 뜯어서 먹으라고 주니 사자는 좋아 좋아 하면서 먹는 시늉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병들어갔지요. 받아주다 지치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서로 싸울 일밖에 없죠. 물고 뜯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는 결국 헤어집니다. 그러고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도 차려줬어. 할 만큼 했어. 이러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100%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지금 요압이 딱 그렇습니다. 1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고 해요. 요압의 관심사는 오직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나에 쏠려 있습니다. 요압 정도의 위치라면 왕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는 항상 오직 왕의 마음만 살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모르고 요압 자신도 몰라요. 왕을 위하는 일이니 구원을 위한 일이며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정작 구원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2절에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라고 해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끈 것처럼 요압도

비슷한 방법으로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근심만 해결해 주려 하지요.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위함과 걱정으로 그치니 나중에 더 큰 비극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고해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과 상황을 조정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능한 요압이에요. 이는 다윗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교만입니다.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다윗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다윗의 약점과 슬픔, 그리고 연약함을 잘 파고들어 그를 조종하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과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약하고 힘들 때 어떤 말이 들리나요? 사람의 말과 위로의 마음이 움직이나요? 정확히 문제를 지적하며 회개하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나요? 할 말을 말씀해서 찾으려면 둘째,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4절에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라고 해요. 다윗의 간절함을 눈치챈 요압은 압살롬의 복귀를 은밀히 추진해요. 드고아에 살던 한 여인을 불러내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며 다윗 왕을 설득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충성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요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기에 잘못된 중재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고 해요. 여인은 상복을 입고 다윗 왕을 찾아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꾸며내 말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동정을 구합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감정에 호소한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두 아들이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었는데 이를 알게 된 이웃들이 그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고 약속합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여인의 남은 아들을 향한 복수를 금하도록 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니 다윗의 모든 시야가 막힙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연약한 자녀 문제의 틈을 파고드니 바로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감정적으로 끌려 불신교제를 하고서 나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동정심으로 불신결혼까지 감행합니다. 불륜을 행하고도 상대방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그 불륜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상대방의 말을 분별하지 못해 잘못 판단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나요?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다 그것이 친구를 속이는 것임을 알고 그러지 않기로 적용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한 친구를 통해 다른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보려 했어요.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 이런저런 말을 전하게 하려고 계획했죠.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엄마에게 말씀드리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고민하다가 엄마 말씀대로 순종하고서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3절의 요압처럼 친구의 마음을 떠보려 한제 모습이 보여 회개가 되었어요. 작은 일처럼 보여도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멈추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친구를 속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래요입니다. 밥 먹기 싫은 마음을 엄마가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엄마의 마음도 알게 되었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밥을 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매일 밥 때문에 혼나니까 엄마가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속상하고 억울했지요. 그런데 3절에서 요압은 다윗 왕의 슬픈 마음을 알아채고 자기 생각대로 위로하려고 해요.
제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시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 속상해.

0: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속상할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입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했지만 요압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4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요압은 다윗 왕을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하며 도와주려고 했대요. 저도 친구가 장난감을 조립하지 못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잘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도와주고 싶을 때 아는 만큼만 도와주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도와달라고 하자라고 말할게요. 저의 적용은 도와주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입니다. 오늘 요압은 다윗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드고아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며 그 감정을 파고들어 마음을 조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정은 아무리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도리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들리는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분별해야 해요.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욕심을 들이대며 상대를 죽이고 감정에 이끌려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많은 저희입니다.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압처럼 교묘하게 위로하는 인간의 말에 더 솔깃해지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의 틈새를 파고드는 거짓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저희에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왕노릇하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 제1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구역 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 054-276-3512 구룡포 제일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규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9개

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암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혼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한 영혼이 전부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원 수십 명이 손전등을 들고 산을 뒤졌어요. 기온은 점점 내려갔고 시간은 벌써 자정이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힘든데 내일 다시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구조대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전부입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구조를 멈추지 않았고 새벽에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한 영혼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한 영혼은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한 명쯤이야, 한 명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둘째로 한 영혼은 스스로 살아가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각자 자기 인생이 있으니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방치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셋째로 한 영혼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라는 오해입니다. 상처도 책임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긴장 속에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막 수군거렸어요. 그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으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기쁨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한 영혼은 주님께 숫자가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은 주님께 그저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출석표에서 빈칸 한 줄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목자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99이 비롯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은 언제나 사랑의 중심에 있거든요. 둘째로 한 영혼은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한 번 양의 이름을 불러보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두움이 내려도 길이 험해도 목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에는 우리 주님의 집요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주님은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한 영혼이 전부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이 일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하늘을 울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영혼이 전부이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귀환은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늘나라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부인 그 한 영혼이 과연 우리에게도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가슴 벅찬 일입니까? 혹시 우리는 99이 있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안심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서 스르르 놓아버리고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왜 너에게는 그 사랑이 없느냐고 다그치고 정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너도 누리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품읍시다. 누가복음 15장은 두 시선이 대비되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봤어요. 그러나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잃은 자를 보신 거예요. 같은 사람을 봤지만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의 숫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수를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9은 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목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그동안 그 목자가 사랑을 쏟아 부었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사라진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마 목자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거예요. 그 양은 지금 어디 갔지? 지금 혼자 떨고 있지 않을까? 맹수가 그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난다는 것은 사랑이 아직 나에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한 영혼의 구원은 목자의 마음에서, 목자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흐른다면 이런 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그 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밟히더래요. 몇 달째 비어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바쁜가 보다 하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이 마음에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그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흐르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이 들려왔어요. 집사님, 저를 잊지 않으셨네요. 사실 누군가 저에게 연락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는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를 찾고 계셨고 그 주님의 사랑에 나는 그냥 함께 섰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내야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주님 마음에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섭시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마냥 잃은 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잃은 양이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그냥 서 있지 않았어요.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이름을 불러보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지요.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마 길은 험했을 거예요. 해는 저물고 들판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내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움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길을 나선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 무엇을 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은 길을 나셨거든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길을 나선 그 주님의 발걸음에 나도 함께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함께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설 때 우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난 지 7년이 넘었대요.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였고 나중에는 마음이 연약해져서 작은 한마디 말에 상처를 자꾸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시간이 흐르고 흐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교회는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겠지?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서 낯선 번호가 떴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함께 교사로 섬기던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물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잊은 적이 없어요. 형제 이름은 제 기도 수첩에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뒤에 그는 조심스럽게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낯설 것 같았는데, 생소할 것 같았는데 그 예배당은 여전히 그에게 따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온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찾으신 그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서서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는 양을 발견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이 양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아마 양은 길을 헤매다가 지쳤던 것 같아요. 다리를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가 짊어졌거든요. 양의 회복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안 됐다, 힘들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집에 데리고 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집에 와서, 목자의 목적은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자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지는 들판이 아니라 집이었고 개인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고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오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자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귀환은 목자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잔치였고 7절에 하늘에서는 더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교회 돌아오면 교회는 조용할 수 없어요. 안아주고 환영하고 함께 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한 딸이 있는데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연락을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처음 몇 년은 고집이었고 그리고 또 몇 년은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용기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저녁에 이 딸은 조용히 집 앞에 섰습니다.

0: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때 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것 같아서 오늘 또 불을 켜두고 있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어디 있느냐, 연락도 없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그 집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다고 합니다. 딸이 돌아왔기 때문이었고 잃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우리 주님께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 하늘이 먼저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고 찾아내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도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모두 생명 나눔 두드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도 함께 임하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데이비드 윌커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 5분의 묵상 시간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잠깐의 형식적인 묵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의 영혼은 짧은 감동이나 순간적인 결심만으로 유지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뜨거운 바람 앞에 쉽게 흔들리듯 이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내려지지 않은 신앙은 쉽게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습관이 아니라 생명의 우선순위로 세워야 할 겁니다. 최근에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정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기도는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하루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도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감